0: 만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마치 이러한 우리들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다라면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전부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뭔가 조금 이룬 것이 있으면 우쭐해지고 업적이 없으면 위축되는 것이죠.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우리들의 아픈 과거가, 우리들이 연약했던 과거의 실패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도들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기어이 드러내신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에 매료되어 가지고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도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산산소강 나게 됩니다.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섬,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들의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태풍, 자녀들의 아픔, 예기치 못한 어려움, 실직과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계십니다.
0: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거기가 계신다. 먼저 거기가 계신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0: 아멘. 아멘.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배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됐죠.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은 바다에 떠밀려서 멜리데라는 섬까지 오게 됩니다. 바다에 흠뻑 젖어있고 배는 고프고 체력은 바닥났죠. 게다가 비까지 오고 날은 차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쉬운 말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런 몰골이 말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한 무리의 원주민이 찾아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매우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우리에게 특별한이라는 것과 동정을 하여라고 하는 요 두 개. 요 두 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빨간색. 앞부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텐 퀴투산. 우리에게 특별한이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를 보게 되면 우텐 퀴투산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자, 먼저 퀴투산. 퀴투산이라는 단어는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발생하다, 뜻밖의 얻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즉 예상하지 않았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0: 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퀴투산이라는 단어 앞에 무엇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가 붙었어요. 무엇무엇이 아니다. 그러면 우텐 퀴투산이라는 말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원주민들이 이 바울 일행에게 찾아온 일이 우연히 일어난 거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히 일어나지 않은 이 일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원어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단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필란드로피안.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선행을 베풀다. 모르는 사람을 환대해 주다. 모르는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고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우리가 방금 읽었죠? 또 하나는 디도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0: 아멘. 아멘. 디도서 말씀에 의하면 이 필란드로피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이 필란드로피안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사람을 설명할 때 사용되지가 않아요. 누구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필란트로피안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필란트로피안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원주민들. 물에 허우적거리고 멜리다 바닷가에 왔었던 이 바울 일행에게 원주민들이 나타나가지고 선행을 한 모습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필란트로피안. 즉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이 오늘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원주민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야만인들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묵상하는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이것입니다. 보세요. 이 멜리데 섬의 바울 일행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바다에 떠밀려갖고 그 섬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야만인들이 바울 일행에게 나타나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그 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은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보세요.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들어가기 전에 원주민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고 원주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먼저 멜리데 섬에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멜리데 섬에 가셨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의 아픔의 공간, 우리가 가게 되는 고통의 공간, 우리가 가게 되는 슬픔의 땅 가운데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멜리데 섬 해변을 묵상하는데 과거에 경험이 하나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한두 달 전에 머리가 좀 너무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해갖고 바다에 좀 갔어요. 탁 트인 바다를 보면 좀 마음이 뻥 뚫어지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갖고 바다에 갔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어요. 파도. 제 마음이 너무너무 심란해갖고 마음이 심란하니까 제가 그 모래사장에다가 만들어 놓은 발자국들이 그냥 심란하더라고요. 그냥 모가난 발자국들이 가득한 거예요. 제 성격 그냥 봐. 발자국이 다 밟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난 발자국 위로 뭐가 몰려옵니까?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가

0: 계속 밀려오면서 그 발자국을 지워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를 하나 좀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숨 한번 스스로를 깨트려야 비로소 하얀 이름을 얻습니다. 기어이 밀려와 상처를 적시고 기어이 돌아가며 짐을 거두어 가는 저 지치지 않는 투명한 사랑. 짧죠? 바다가 꼭 그랬어요. 제목은 정하지 못했는데 혹시 좋은 제목이 떠오르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꼭 그래요.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와요. 나의 모난 부분을 파도가 밀려와갖고 다 물로 적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주는 그곳.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파도가 해변을 향해 끊임없이 찾아와서 모난 상처와 모난 발자국들을 다 흔적 없이 지워주고 짐을 다 가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연약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준비해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멜리데 섬의 해변 같은 곳들이 만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 질병과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 갈 거를 알고 먼저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파도처럼 우리들의 상처를 기어이 싸매어 주시고 우리들의 짐을 거두어 가 주시고 흔적도 없이 아픔과 상처의 자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0: 그렇죠.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공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네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0: 얼마 전에 이제 한 모임이 있어서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 옆에 연세가 조금 있어 보이는 부부가 앉아 계셨던 거예요. 두 분이 이제 나누는 대화를 뭐 제가 일부러 들은 거는 아니고 이제 우연히 제 옆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좀 듣게 됐죠.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남성분께서 갑자기 수저를 놓으시고 앞에 앉아 계시는 아내분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 나 치매인가 봐. 당신 얼굴이 예뻐 보여. 그러시니까 갑자기 아내분이 또 숟가락을 들다가 내려놓으시더니 당신 눈이 침침해서 그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이 한참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두 분의 대화가 너무 곱게 여겨져갖고 제가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 수첩에 이제 적어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두 분의 대화가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왠지 모르게 아련함도 이렇게 몰려왔어요. 한국 사람은 칭찬받는데 조금 서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칭찬해 줄 때 아 고마워, 나 오늘 그렇게 예뻐?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당신 눈이 어때서 그래? 침침해서 그래. 농으로 이렇게 흘려버리는 거죠. 그냥 받으면 되는데 흘려보내는 거죠. 옆으로 비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고마워라고 말하면 되는데 아니야라는 게 더 익숙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사랑

을 주는 게 우리는 사실 마음이 더 편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괜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칭찬을 들으면 그냥 농으로 흘려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늘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으로 본문이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추위에 떨고 있었던 바울에게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한 불을 피워줍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그냥 받는 거예요. 머물 곳이 없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 머물 곳을 제공해 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거예요. 물건이 필요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공급해 줍니다. 손살의 칠법도 한데 감사합니다라고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본인이 세웠던 형제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는데 감사합니다. 그 마음 제가 잘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된 바울은 받고 받고 또 받는 모습이 나타나요.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은 늘 주는 사람인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받는 사람으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만 받았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으셨던 기록이 나타나더라고요. 마르다의 집에 가니까 마르다가 제공한 식탁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다양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겨주셨을 때 그 섬김도 기쁘게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구레네 시몬이 나타났을 때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기도 했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으로 가셨을 때 그 무덤 예수님 거 아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드렸던 무덤 그곳에 가서 안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오병이어가지고 수천명 수만명을 먹였던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셨다 받지 않았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무조건 주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자리에도 세워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는 자리에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손이 빈손이 될 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의 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움받는 자리에 앉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거예요. 신방을 가려고 연락을 했는데 끝까지 병원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어이 병원을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아주 부담스러운 얼굴과 표정을 가지고 목사님 바쁜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쁘니까 왔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신방을 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7살 때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혼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모교회,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다니고 계시는 저희 모교회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울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가지고 저를 살아나게 해주셨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셨고 퇴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0: 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안타깝게도 저는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분들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냥 성도님들이 너 위해 기도해 주셨어 라는 엄마의 이야기, 오늘도 성도님들이 너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만 그냥 들었을 뿐인 거지 어느 분,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인지 죄송하지만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께 받은 사랑, 그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갖다가 늘 사랑에 빚진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빚쟁이, 나는 빚쟁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빚진 마음이 늘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있는 건 있습니다. 사랑의 빚은 사랑을 준 사람에게만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갚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권사님, 제가 7살 때, 제가 병상에 있을 때 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권사님, 집사님께 제가 고맙습니다라고 가서 인사는 못하지만, 그러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제 안에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 그 빚 갚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겁니다.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나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면 우리는 그 빚을 갚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서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빚쟁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나도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나 위해 기도해 줘. 우리 딸 지금 아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 있어.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속상해. 나 위해 기도해줘. 권사님 때문에 우리 가정 회복됐어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게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방 가는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권사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권사님, 제가 권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제가 만나는 이곳에 연약한 이분에게 대신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라고 감사함을 표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되갚음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들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분들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갚아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더 연약한 교회, 더 약한 교회에 사랑을 흘려보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남기자, 공동체를 세우자, 그리고 뭡니까? 축복을 흘려보내자. 여러분들이 하필이면 빚쟁이 목사를 담임 목사로 뽑아가지고 우리 서림교회가 사랑의 빚진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진 교회 좋아요, 싫어요? 저는 우리 서림교회가 사랑의 빚진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교회,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할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빚진 교회입니다.
1: 우리 교회는 사랑의 빚진 교회.
0: 우리 교회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세상을 채워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내십니다.
0: 여러분, 이 시간에 셋째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셋째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궁금하시면

0: 그러면 다음 주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모두가 나오셔서 사도행전의 마무리, 대장정의 역사를 함께 끝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5국에 5252번, 062-525에 5252번, 광주서림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신한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 시와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치유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홍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 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을 본문으로 나의 좋은 친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다윗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힘든 길을 걷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것은 뭐예요? 왕의 자리. 일부 백성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목숨이 떨어져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킨 것은 죽은 것 못지않은 그런 큰 아픔이 되죠. 그런 수치와 아픔이 있을 때 다윗은 그래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감람산 길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그 길, 아들을 잃은 그 아픔, 그 수치는 말로 넣을 수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수치의 길을, 그 슬픔을 때로는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평생을 살다 보면 저도 여러분도 다윗도 오해순도 양관식이도 그런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해야 될 행동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웠다. 그리고 맨발로 걸어갔다. 울면서 갔다. 세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그거예요. 얼굴을 차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죠.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런 일이 왔던 것은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갔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뺏고 그 충성된 그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를,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 재앙이 임했던 사실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죠.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갑니다. 고대 근동에 맨발로 걸어가는 것은 딱 한 부류예요. 그게 누구예요? 노예들만 맨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왕이 아니라 노예다. 이제는 죄 지은 노예고 특별히 맨발로 걸어가는 행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오는 경우에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토해내며 수치를 감추지 않겠다는 겸허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숙제는 하나 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가 있거든 회개할 때 신발을 벗고 한번 걸으며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식하면서 내가 주님을 주인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왕대 내 맘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거죠. 맨발로 걸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울며 갑니다. 우리는 그저 한글 성경에는 울며라고 나오지만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는 빠카라는 단어, 이게 뭐냐, 영어로는 weep, 그냥 cry 이런 뜻이잖아요. weeping, 소리내야 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야 한번 울어보셨어요? 기도할 때 소리내야 울 수 있죠. 그러나 공동체가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소리내서 운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다윗 왕은 이제 장성한 남성이기도 하고 왕이잖아요. 왕이 백성들과 함께 도망가는데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막 통곡하며 기도를 해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막 소리내서 우는 걸 한번 보셨나요? 애곡하는 걸 보셨어요? 아버지들은 잘 울지를 않습니다. 그죠? 울지 않아야죠. 아버지마저 무너지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버지도 울 때가 있어요. 그죠? 울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죠. 울어야 산다. 때로는요, 울 수 있어야 돼요. 상처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감춰진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왕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그도 마음을 열어서 얼굴을 가려오고 맨발로 걸으며 통곡하며 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상처를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어서 보일 때 그 상처가 치유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윗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건 바로 그거예요. 30절 하반절에 다윗이 그런 세 가지 행동을 할 때 그 백성들의 양태예요. 여러분 이제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여러분 로마서 이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울을 수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참 복받은 사람이죠.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백성이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고 다윗이 온전히 침상에 젖도록 회개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과 함께하는구나. 다윗의 그 입술에 성령의 임재가 있구나. 그걸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함께 울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런 희망 있는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위로를 받고 걸어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입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31절에 겨우 위로를 얻고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 우리 따라서 어떤 사람, 참 좋은 소식을 전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그렇죠? 그런 이들 중에 누가 있어요?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수치에 더해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는 이런 말씀 나와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누구에게 물어서?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게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아히도벨의 이 꾀, 이 모략, 이 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고 비등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치는 이제 23절 후반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도 그렇고 압살롬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볼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창피한 것은 그만두고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내면 자기는 죽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와요. 아, 내가 정말 살기 어렵겠구나. 이런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걸 못 넘어서겠지. 그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물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명예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좋은 친구 연인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아, 내가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 바로 그거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그죠? 만약에 다윗이 금식하면서 모처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따라와서 당장에 칼로 치겠죠. 다윗은 기도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 겨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늘로 간절한 화살의 기도를 쏘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거죠.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사케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강의형입니다. 우리나라 동사는 그런 분류가 없는데 히브리어는 뜻이 강조된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하나님 뜻에 맡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리석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표현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명령을 해요? 다시 하나님께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명령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죠. 얼마나 절박하면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쏘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여러분 운전할 때 그럴 때 없어요? 운전하다 걸어갈 때 문득 마음이 뭉클하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고 생명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교회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그때는 잠깐 이 졸음 쉼터에 차를 받쳐놓고 그죠?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절히 잠깐이지만 마음을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강의 명령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어야 됩니다. 꼭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삶 가운데 그래도 수치가 물러가고 환희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주세요? 우리 따라 삽니다. 친구.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친구를 보내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후세입니다. 37절에 이 후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무엇이다? 친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이 히브리어로 레에란 단어인데 friend, 친구란 단어이고 그 단어의 원뜻은 영어로 care란 뜻이에요. 돌보다.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요 돌봐주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꾸 뭔가를 힌트를 주고 지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손잡아주고 돌봐주고 눈물 닦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여러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부족한 건 지혜가 아니에요. 오늘 아이도벨은 이 아이도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같은데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 젊은 대학생들도 하나님을 많이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지식만 주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젊은이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 젊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돌봄이에요. 그들이 희망을 잃었을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관계가 깨어질 때, 핍절할 때, 여러분 먹여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친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친구 세 명만 있다면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따라서 이제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잖아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 대학생,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들이 볼 때는 우리 시각으로는 그렇죠. 기성세대가 볼때 버릇이 없다, 멋이 없다, 예의가 없다 그러지만 그죠. 우리가 언제 예의를 그 아이들에게 삶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데 그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 후세에 진정한 케어했던, 돌봐줬던 그 친구의 진실한 양태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는 그거예요. 진실한 친구는 인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친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실한 친구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사가 두 명입니다. 제갈공명과 같은 모사가 두 명인데 그한 명은 누구예요? 아히도벨이고 또한 명은 후세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붙었고 후세는 누구 편에 붙었어요? 다윗의 편에, 여호와의 편에, 주님의 편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붙었던 이 아히도벨은 붙은 계기가 뭐냐면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나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보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아이도벨이 스스로 왔어요? 아니면 압살롬이 오라고 했어요? 압살롬이 오라고 한 거예요. 후세가 다윗에게 갔던 양태와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 갔던 그 모습은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이도벨에게 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이 압살롬은 다윗의 이 아들이지만 아주 교묘한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략까지만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이 아히도벨이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친할아버지? 밧세바의 친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인데 자기의 그이 손녀 사위인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손녀를 뺏어가니까 아이도벨이 평상시에 이 다윗이랑 뭘 품고 있어요? 앙심을 품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압살롬이 너무 잘 알죠. 살짝 꾀해서 인간적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는 양합니다. 싹 데리고 와요. 마음이 합해집니다. 그러한 그 우정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인본적으로 친구를 삼았던 압살롬과 달리 이 후세는 스스로 왔습니까? 오라고 해서 왔습니까? 스스로 왔어요.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기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는요 스스로 왔어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의 동지들이 필요해요.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후세가 스스로 다윗에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잖아요. 다윗이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갈 때 기도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데 아이도벨이 그 짝에 붙었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움이 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얼마나 절박하면 뜻을 강조해서 반드시 아이도벨의 뜻을 베풀 텐데 그 뜻이 그렇죠. 망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화살을 쏘아 올리니까 그 간절한 기도가 누구에게 가요? 후세에게 가는 거예요. 후세야 후세야 다윗은 네 친구가 아니냐.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함께 해야지. 우리 따라서 함께 하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는요 한 가지만 해보면 알아요. 한 새벽 1시쯤 전화해 보세요. 집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러이러한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좀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난다는 분이 두 분, 안 난다는 분이 세 분, 대답하는 분들이 다수인데 진짜 친구는요 밤에도 그렇죠. 그런 전화 받으면 막 무릎 꿇고 그러지 얼굴을 가리고 양말을 벗고 거실에 나가서 무릎을 꿇죠. 그잖아요. 이 후세라는 뜻도 참 특이해요. 후세 뜻이 무슨 뜻인지 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후세 뜻이 뭐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서두르는 자. 재밌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후세야 후세야 다윗이 지금 너무 슬프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이도벨이 그쪽 편에 붙었단다. 네가 가야지 어느 누구도 이루고 안 된다. 후세가 막 다 자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니까 서둘러서 위로의 자리로 나가죠. 여러분 그런 감동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복받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우정이 있다 하지만 그잖아요. 말뿐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작지만 큰 교회 활동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속원이 가죠. 그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이 후세와 다윗은 신분을 초월한 그런 우정이었어요. 여러분 신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성별도 달라. 배움도 달라. 그잖아요. 성격도 달라. 모든 것이 달라. 나이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친구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도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막 옛날 분들은 막 버릇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참 너무 아버지로서 미안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 친구를 보니까 막 아빠 아빠 하면서 막 안아주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러웠대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나도 우리 아빠한테 가서 아빠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그 집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는 집안이에요. 그러니 그 집이라고 하겠어요. 항상 아버지 아버지 해야 되는데 친구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가서 아빠 이렇게 불렀더니 막 뺨을 탁 때리면서 어이 버르장머리 없이 아빠냐. 누가 아빠라고 부르냐. 막 아버지라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50년이 지나도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딸들이요. 위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은 어떻게 위로를 받겠어요. 그렇죠. 나이가 좀 차이나 나이 좀 먹었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뺨을 때리고
그 얘기를 무섭게 하고 권위적으로 하면 되겠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이 연구를 해보면 상을 많이 타요. 뭔 상이에요? 노벨상을 많이 타잖아요. 노벨상을 많이 타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노벨상을 많이 탄 사람들은 아버지의 뭐가 좋아요? 인상이 좋아요. 아버지의 인상이 좋거나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이런 집이 노벨상을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차라리 안 계시거나 인상이 좋거나 그러니까 그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는 절대로 머리가 잘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분, 나이, 배움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것은 진정한 휠레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후세는 32절에 어느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딸 아렉 사람. 하 아르키란다 하는데 아렉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는 불필요한 걸 쓰지 않아요. 아렉 사람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돼요.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아렉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어요 후세가. 왜 그래요? 다윗 안에 그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다윗이 그래도 죄가 조금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윗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 아, 그래도 저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내가 남자로서 의리를 지키고 저 사람과 함께 해야지. 왜? 저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런 마음 다윗도 그걸 다 알죠. 후세가 비록 아렉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가나안 족속이지만 어느 유태인 어느 아브라함 혈통 붙지 않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모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었어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신분과 나이와 승배를 초월해서 여러분 친밀함이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후세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왔다는 거예요. 후세가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면 나도 당신의 그 아픔에 동참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진실한 친구는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때로는 물질도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이게 우리가 흘릴 수 있고 때로는 시간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 것을 열지 않고는 마음을 열고 눈물을 열고 지갑을 열고 시간을 열어서 가는 것이 진정한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후세에게 얘기하죠. 같이 가봐야 도움이 안 된다. 방해만 되니까. 차라리 네가 이 압살롬에게 가서 첩자 노릇을 좀 해라. 첩자 노릇을 하면은 이것이 의심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당장에 받죠. 압살롬은 알아요. 후세는 다윗이 누구라는 거를? 친구라는 걸 다 알죠. 보통 친구가 아니라 레. 서로 돌봐주는 친구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안에 우리들의 교회 안에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라도 함께 한 끼라도 금식해 주면서 시간을 들여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친구 함께 갈 수 있는 그 친구 그잖아요. 오해순에게 엄마의 친구였던 그 친구들 그 삼촌들 그 말하자면 이모들 그러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요. 그렇죠.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도 우리 인간은 연약한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가 뭉개서 그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래 나오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친구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느냐? 너희들과 친밀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의 말로만 친구가 아니라 너희들을 향해서 뭘 준다? 목숨까지 준다. 그잖아요. 오늘 이제 이 폭삭 소가수다에서 박보검 양관식이가 바다로 툭 뛰어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뛰어들잖아요.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 친구라는 표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한두 군데만 표현하면 88장 찬송가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 소절에 내 진정 사모하는 누가 되시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세 번째 소절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아플 때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무엇이다? 좋은 친구라. 여러분 아프고 외로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 9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소절에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 등이 끊을 수냐? 하나님의 참된 사랑, 예수님의 참된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마지막 소절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통 친구가 아니라 참 좋은 나의 친구다. 참 좋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실감이 안 나겠죠.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숨 떨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죠?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때 막 천사들이 탁 나타나서 네 놈, 네가 뭘 잘할까지 천국으로 오냐? 이게 상상하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 네가 뭘 잘할까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느냐? 그럼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별로 없기도 하죠. 우리가 뭐 잘한 것이 뭐가 있어요? 맨 미워하고 타박하고 원망하고 그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고 그 텃세를 부리고 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뭐 천국을 가겠어요? 열두 번 가도 지옥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막 이렇게 엄포를 놓고 그러니까는 한 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가만 보니까 손에 못 잡고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여봐라. 저는 나를 사랑했단다. 저는 나의 무엇이다? 친구다. 내 친한 친구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전화 이러면서 탁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도 예전에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딱 그것을 진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야다적으로 느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이 다음에 목숨 떨어지는 날 지옥불로 떨어질 텐데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바닷속으로 푹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치신 그 예수님 그 피를 다가 믿었기에 그래도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천국에 갈 건데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가지 않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가. 여러분 그런 십자가는 누가 대신 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줘요. 담임 목사님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저는 그런 십자가를 칠 자격도 안 되고 죄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번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 그 죄 없는 그 분이 그 고난의 바다에 뛰어들었고 그 십자가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주님의 피는 여러 피, 여러 방울도 필요 없고 단 한 방울만 우리가 묻힐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의 친구라는 증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아픔이 옵니다. 외롭고 슬픈 것이 옵니다. 소중한 것을 빼앗기기도 하죠. 한 구석에서 흔히 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친구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 그런 친구들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오늘 후세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을 통해서도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의 손을 여러분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30주년 그런 그 문예집도 썼지만 성경 다음으로 그 책을 갖고 간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4명이 우리의 간증과 눈물을 담아서 그 책을 썼는데 이 다음에 어떤 그런 분도 계세요. 이 다음에 천국 이제 환송 예배 장례식이죠. 드리게 되면 목사님 성경책 한 권하고 그 문예집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나눴던 눈물 그 사연을 같이 화장시켜주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만나게 된다면 같이 갔던 그 함께했던 그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그 주님이 함께했던 임재 함께했던 그 사랑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맨날 찬송가 부르면 따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런 사랑의 기억 추억이 아름답게 점철될 수 있는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의 초대 지금까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 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5081-2234번으로 전화주시거나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 11시 강원, 횡성, 경기, 오산, 평택, 하남, 안성, 용인남부, 여주서부, 양평서부, 경남, 사천, 하동북부, 산청서남부, 합천서북구, 전남, 고성, 고흥북부, 무안북부, 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시 서부, 충북, 청주동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 신안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 치유 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 신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6국에 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긴 장마 속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7월 25일이에요. 7월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은 8월 1일에 뵙게 됩니다. 너무 더웠고 그리고 긴 장마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7월을 보내는 아쉬움도 있지만 주님은 깨끗이 빈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남은 7월 아무리 더워도 해야 할 일 게으름 피우면 안 되겠지요. 7월 마무리 깨끗이 잘하시고요. 새달 8월에는 깨끗한 빈 그릇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찬양과 함께 시원함 느껴보세요.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준비된 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돈 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코라스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이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조인 코라스가 노래합니다.

0: 항상 썸머 스페셜
1: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에베소서 6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이 말씀 에베소서 6장에 있는데 몇 절의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네, 정답은 24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립니다. 0871님,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 더위 속에도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나요?

5226님, 무조건 사랑, 축복만 받으려 하는 나의 어린 믿음을 다시 바로 잡으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5480님, 더운 여름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4648님은 너무 더운 날씨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좋은 피서법입니다. 5667님, 내일은 교회 대표 기도를 하는 순서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성도님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입니다.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5876님, 한 주간도 삶의 일터에서 보내고 주말에는 쉼을 통해서 왼종일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0774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지만 변함없는 사랑해주시며 은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들으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감동입니다. 극동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3580님, 항상 토요일 이 시간은 한 주일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또 내일은 교회 가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수고하는 극동방송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준비한 찬양 띄우죠.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니언은 종종 런던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존 버니언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가난했고 천대받는 대장장이 일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 지식인들은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영국의 석학이었던 오웬 박사님이라는 분은 이 존 버니언이 런던에 올 때마다 찾아가서 꼭 그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박사를 탐탁지 않게 여긴 그의 친구들이 하루는 이 오웬 박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아유, 도대체 그런 무식한 작자의 설교를 들으러 매번 찾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때 이 오웬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누군가 나에게 그 무식한 작자의 은사와 영성을 준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껏 쌓아온 모든 학식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네 라고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좋은 학력, 경제 수준, 직위는 더 큰 책임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남의 위에 서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겠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기 위해 더 나은 능력보다 더 나은 겸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성경 잠언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네, 이 말씀 잠언 18장에 있지요.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니다. 잠언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네, 이 말씀 잠언 18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잠언 18장에서 뽑은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 잠언 18장에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 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지은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1980님, 손톱을 다쳐 집안일도 못하고 쉬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주 극동방송을 들어야겠어요. 극동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1372님,

25일 바로 오늘은 어머님의 99번째 생신입니다. 저는 시골에 있는데요. 사랑해 주님, 지금까지 변함없이 어머님을 사랑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내 곁에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생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극동방송에서도 축하드립니다. 2943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임재하신 가운데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프로그램 진행과 찬양 가득 함께 은혜에 가득한 그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545님, 하나님이 주신 내 임무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1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애청자에게 위로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삼복 더위도 거뜬히 이겨내는 모두 승리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326님, 우리 주 예수를 평생에 변함없이 사랑하며 끝까지 주 안에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5367님,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033님, 저와 동생이 하나님께 처음 만난 그때 그 첫사랑의 그 기쁨과 감동으로 서원의 기도를 드린 그 꿈을 이뤄나가도록 다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양 띄웁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주소서. 시편 33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지극히 작은 저를 불러 은혜 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명령 하나에 모든 만물이 나타났으니 행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살려 보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큰 도움이요 방패이시니 거룩한 능력의 이름을 신뢰하게 하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복을 주사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살피시어 죽음에서 건지시고

약속대로 한결같은 인자를 베푸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묵상했습니다.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살펴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권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는 멈춰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쉼이라고 하면 몸을 쉬게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쉼은 몰두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그림에는 여백이 있으며 조각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긴 고속도로에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쉼은 꼭 필요한 것이죠.

0: 더운 여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 영혼까지 새힘을 얻는 복된 하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떠나시는 분들께 격려한 말씀 해주세요.
1: 아니, 쉬지 말고 일을 해라. 쉬지 말고 책을 봐라. 쉬지 말고 다른 박질을 해라. 없어요, 그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있죠.
0: 아멘.
1: 예. 기도는 쉬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기도는 때때로 하고요.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눈은 안 감아도 되지. 눈 감고 기도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테니까. 그래서 오직 쉬지 말고 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0: 아멘.
1: 아침에, 저녁에, 점심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8시간 일하는데 그중에도 한 15분 커피 타임이 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오후에도 잠깐 쉬었다가 기지개를 펴고 다시 일을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도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좀 힘들 일할 때 쉬어가면서 냉수도 마시고 잠깐 생각을 하면서 쉬어가면서 일하는 게 더 능률이 올라갈 거예요.
0: 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한 쉼 누리시는 여름철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은혜가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음악이 많이 나가죠. 왜냐하면은 한여름에 수박 잘라놓고 극동방송 찬송 들으면서 수박 맛이 더 달고 감사할 거예요. 왜? 아, 내가 수박도 먹을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잠시 쉬어가면서 방송을 듣고 부채질을 하면서 뒷마루나 그늘 밑에 앉아서 참 좋은 사람들의 찬양, 특별히 이문균 교수, 신델라, 함석헌 이러한 성악가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아, 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수박도 먹고 냉채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극동방송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말씀하신 세 분의 성악가들의 찬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테너 이문규님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소프라노 신델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베이스 함석헌 내가 매일 기쁘게, 세 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0: 찬양이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샬롬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본 적도 없고 혹여나 사람들이 전도를 했을 때 불편할까봐 신앙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저의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저의 모습을 통해, 저의 행실을 통해, 또 저의 기도를 통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저의 모습이지만은 두려움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것도 즐거운 것 같아요.
1: 아니, 양 아나운서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90이 넘은 할머니가
0: 네.
1: 정부에서 주는 한 끈이, 정부에서 주는 돈 20만 원 받고, 엊그저께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전철역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한대요. 그 양반 나이가 91살인가.

0: 아, 그런데 네. 극동방송에 헌금을 두 번이나 크게 하셨어요.
1: 그렇군요.
0: 그런데 그 할머니 시래기통에서 주신 신발 누가 내비리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우리 방송국의 조 실장이 그거를 보고 자기가 신발 한 켤레를 사주고 아. 그 새 신발 신고 다니면서 전도하신대요.
1: 세상에.
0: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도 부끄럽죠?
1: 네, 맞습니다. 더 열심히
0: 전도하세요. 전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1: 알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신한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 시와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치유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사막하면 어떤 상황이 연상되시나요? 아마 대부분 머리 위로 장렬하는 태양, 뜨거운 바람, 끝없이 피어오르는 열기, 숨막히는 무더위로 견디기 어려운 갈증이 떠오르면서 시원한 얼음물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도 여행 중에 뜨거운 태양과 바람, 숨막히는 무더위로 심한 갈증을 느껴 시원한 물을 마시려고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작은 동네 우물을 찾았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깃기 위해 우물로 왔고 예수님은 여자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주기는커녕 의아해하며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니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문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자는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믿지 못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사마리아 여자는 여전히 생수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했고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메시지 성경은 예수님을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고 예레미야 2장 13절이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생수의 근원을 떠나는 순간 사람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생겼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린 순간 텅 비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텅 비어버린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웅덩이에 물을 채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제각각 자기 방식으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또 갈증을 해결하려고 웅덩이 한 개만 판 것이 아니라 많은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판 웅덩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결국 웅덩이가 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채워도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터진 웅덩이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모양으로 웅덩이를 파고 있지만 터진 웅덩이라서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파고 있는 터진 웅덩이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기서 터진 웅덩이

0: 성이는 텅 비어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텅 비어버린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미친 듯이 돈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돈으로는 터진 웅덩이 곧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 텅 비어버린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명예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터진 웅덩이는 더 큰 명예를 계속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영혼의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이라는 웅덩이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친구로, 유흥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다못해 종교와 종교 행위로 터진 웅덩이, 곧 텅 비어버린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증은 더 심해지고 마음의 빈자리는 더 넓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을 버림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텅 비어버린 마음을 채워보려고 웅덩이를 깊고 넓게 지금도 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 곧 예수님에게로 오라. 그리고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은 영원히 갈증이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으로도 또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공허한 우리 마음을 진리로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만족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갈증이 있습니까?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비어버린 마음 때문에 공허하십니까? 그렇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애청자 여러분 마음에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심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353-7071번 영광교회로 전화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7월 끝주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쏟아지는 장맛비를 담당하며 그런대로 잘 버텨왔네요. 이제 한 달 남짓 지나면 여름의 끝자락이 되죠. 요즘은 9월까지도 뭐 더위가 한여름 같은 때가 있지만요. 그래도 9월은 다르게 느껴지죠. 철 따라 모습을 바꾸며 생명들이 어우러져 사는 자연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 사철의 변화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심히 요동치던 날씨가 어느새 수수한 모습으로 되돌아올 때 알게 될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뙤약볕이 뇌리 쨘 덕에 각양각색의 생물들이 자라고 튼튼해지며 결실할 수 있었던 것을 말이죠. 때론 불편하고 부족해도 성도에겐 족한 은혜인 것은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죠. 조수아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욥기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듣습니다. PS 콜라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먼저 듣고요. 쉐키나 찬양단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이 멘트를 할 때면 어김없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네요.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고요. 아, 그리고 때로 무덥고 때로 뭐 장맛비에 뭐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니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하며 기쁨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오늘 사연은요. 4659님 사연입니다. 요즘은 무기력하고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가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사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아자 아자 일어나자. 주의 자녀답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파이팅.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4659님. 네, 이런 게 저 성도의 모습인 거죠. 힘들 때도 아자 힘내자 네, 하면서 스스로에게 힘을 북돋울 수 있는 것 말이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아, 이거 참 무기력하고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가는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날이 이렇게 무덥고요 습도 높고 막 이러면요 몸이 지치죠. 그 몸이 지치면 활기가 떨어집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다 보면 마음까지 왠지 이렇게 좀 늘어지는 것 같고 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4659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충만해야 되는데 아, 왜 이럴까요? 이런 마음이 더 큰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 사연에서도 제가 큰 걱정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자아자 막 이러면서 일어나자 주의 자녀답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또 스스로에게 용기도 불어넣고 스스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다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파이팅! 이것까지 붙여주셔서 네, 그러니 걱정은 덜 됩니다만 여하튼 우리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몸 관리도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을 살피면서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서도 육은 비록 처지고 지치고 연약해질지라도 내 속의 사람은 더욱더 힘이 있어지고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청년보다 70대, 80대 장로님들이 더 청년 같은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능력을 동반해요. 내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 힘을 발휘하자. 이런 마음 같이 나누고 싶네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드릴게요. 아침에 새롭게 옹기장이에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비가 그친 개울물은 한결 산뜻한 얼굴입니다. 마치 보동보동 살얼은 아기의 얼굴처럼 윤기가 감도네요. 쉼 없이 달리지만 물은 버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물줄기를 바라보니 무더위에 가라앉았던 몸과 마음이 생동하고 새 힘이 불끈 솟는 듯한데요. 여름은 이렇게 솟구치는 계절입니다. 웨이홈의 달리기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잠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형,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 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요즘 정말 에어컨 없이는 하루를 보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죠. 건물이 오래되고 또 문화재 규제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쉽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꼭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에어컨이 없는 분들, 또 에어컨이 있더라도 요금이 부담돼서 마음껏 켜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에어컨이 더 이상 가전제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인프라라는 말도 나오고요. 냉방 양극화 현상까지 낳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이런 격차가 참 많은데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늘 그런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시선을 두셨죠.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시선을 닮아서 주변에서 더위와 또 삶의 무게를 홀로 견디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하나의 쉼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 희수일의 사랑 그 좁은 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름이 되면 당연히 더위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무게의 여름을 보내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는 시원한 방에서 더위를 피하지만 누군가는 뜨거운 방 안에서 하루를 버텨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도 혼자 견디는 것과 또 누군가와 함께 견디는 건 참 많이 다른데요.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그늘이 되어주고 또 부채질도 해주면서 그 더위의 무게를 좀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닮아서 혼자만 시원한 곳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스의 오늘 나는, 다윗의 노래 앨범 중에 있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어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기프티드의 노래로 함께 듣고 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한홍 목사님의 성경 속 라이벌들 가운데 한 부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민만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답답하다. 그러나 기도하면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긴다. 특히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 때는 더욱 기도가 필요하다.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면 일이 틀어진다. 기도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하고 충분히 깊이 절실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야곱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밤이 지나고 야곱과 에서 형제는 20년 만에 만나 화해하게 된다. 2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장자 축복을 두 번이나 속여 빼앗고 도망친 이 동생 야곱을 에서가 이토록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야곱이 앞서 보낸 예물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배후에서 에서의 증오심을 녹여주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다. 야곱이 기억하고 있던 형 에서의 모습은 무서운 용사의 얼굴이요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사나운 얼굴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본 에서의 얼굴에는 사랑과 용서가 가득했다. 하나님이 분명 에서를 만지셔서 변화시켜 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다방면으로 나름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했던 일이 너무나 어이없게 간단히 해결되었다. 우리가 몇 년을 두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안산 시립합 창단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롬의 예수 사랑하심은 온누리 워십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었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방법을 찾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밤새 고민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준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앞서 읽은 그 글처럼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당연히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클래식 콰이어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브렌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원투 패밀리의 그 사랑 귀한 선물.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 김수진의 하나님의 사랑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명품 포도주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좋은 포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명품 포도주를 만드는 장인이 찾는 좋은 포도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란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명품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도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콜티솔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존재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쌓이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적절히 유지되면 우리 몸이 위험에 대처할 때 힘과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공황장애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삶의 환란의 역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그 환란과 역경이 도리어 나의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곡으로 한웅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역경이 없는 인생 역시 명품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난과 역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시는 명품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문은혜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필그림 미션 콰이어가 부릅니다. 이 세상 고난이 끝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다. 깔끔하게 부러진 뼈는 맞추기도 쉽고 치료 과정도 곧바로 시작된다. 그러나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경우는 뼈조각과 부서진 파편들 때문에 회복시간이 길고도 고통스럽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어떤 고통은 깔끔하게 부러진 뼈와 같다.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아간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혹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조금씩 잘라내는 것 같다. 상처를 주는 말이나 불쾌한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좀 더 얼얼하고 쓰라리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상대를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고통스러운 공격까지도 어떻게 치유할지 아신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명의처럼 그분은 부서진 조각들을 붙이시고 우리 마음에 뚫린 구멍을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채우신다. 부러진 뼈는 회복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회복될 것이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십니다. 브라운 워십의 상한 마음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두 곡 연이어 함께 하겠습니다. Discovery Singers의 Saved by Grace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내주 예수 주신 은혜

우리 주변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 충만히 누리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머스트 워십의 고난이 은혜였음을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 신안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 치유 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 신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

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매주 토요일과 주일 이 시간은 은혜로운 말씀과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파크골프를 전도의 통로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계신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1: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골프밖에 제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 골프는 대중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파크골프를 하면 좋겠다. 이 골프로 인해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파크골프를 배웠으면 좋겠다.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인들을 모시고 오면은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지도자 자격증도 두 달만 땄어요. 이것이 원래는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했는데 지금은 70대에서 60대, 50대 계속 젊으세요. 어떨 때 필드에 나가보면은 30대도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싸가와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친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해져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죠. 또 간식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되죠.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전도를 하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우리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내게는 기도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0: 말씀이라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덥지요. 우리나라 여름은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해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중복이에요. 어른들이 삼복 더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까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쭉 나와 함께 하시네.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쭉 나와 함께 하시네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 찬양을 듣기 전에 삼복 더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지요.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로 가장 더운 날, 중복이 바로 오늘이에요. 요즘에는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가 있어서 더위를 식힐 수 있지만 그 옛날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위를 피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잠깐 살펴볼까요? 대나무로 살을 만들고 한지를 붙여서 부채를 만들기도 하고 시원한 대나무로 죽부인을 만들어 더운 여름밤 잠을 청하기도 했대요. 또 냉장고가 없었기에

시원한 냇가에 수박, 참외 등 과일을 담갔다가 먹기도 하고 열심히 일한 후에는 냇가에서 수영하거나 등에만 물을 뿌리는 등목을 하기도 했어요. 또 무더위를 잠시 식힐 정자나 원두막을 짓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더위에 지쳐 몸이 상하지 않도록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을 먹기도 했지요. 우리 조상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를 이기려고 노력했었네요. 친구들, 그런데 극동방송에서도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며 무더위를 이기도록 준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썸머 스페셜이지요. 어때요? 여러분도 더 많은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며 더위를 잘 이겨내고 있지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부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여름 더위를 이기는 방법일 거예요. 오늘 함께 들었던 쭉 나와 함께 하시네 찬양에서는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무더위로 지쳐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며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이 여름 더욱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쭉 나와 함께 하시네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인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쭉 나와 함께하시네 찬양과 트리니티 키즈의 파란 하늘 무지개, 돈으로도 못 가요, 바람 불어도, 이렇게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파이디온 선교회의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즐겁고 신나는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니 중복 더위도 잊게 되었지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기억하며 무더위도 힘있게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주여리니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우린 주의 자녀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찬양의 식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금도 주고 계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찬양하는 식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으로 만든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더운 여름 시편 찬양으로 영적으로 시원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방송 들으시며 방송에 대한 소감이나 느끼시는 점들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그간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방송이 모아져 있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편 찬양으로 함께하는 마더와이즈 찬양의 식탁 시편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목마른 사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루비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7절 말씀. 시편 139편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시편 말씀으로 만든 찬양곡으로 함께한 찬양의 식탁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함으로 이 계절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보내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며 어떠셨나요?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마더와이즈 방송이 모아져 있는 마더와이즈 코리아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찬양하는 기쁨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통치하시오.

언제나 우리 주님을 앙모함으로 더욱더 강건케 되는 귀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삶의 예배 위드힘 끝곡은요, 나의 기도는 이런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하실 때에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삶에도 이 가사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올려드린 이 찬양의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진실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기도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기 원하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성결케 되게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모든 찬양의 가사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기도가 되어서 우리 삶에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배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본문으로 내가 모른다는 참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유롭게 자기 의지대로 자기 선택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 눈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줄에 묶인 개처럼 뭔가에 묶여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돈에 많이 묶여 사는 것 같아요. 돈 이러면서 살아가고 돈이 흔들리니까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 뜻보다도 언제나 돈을 먼저 붙드는 이런 사람들 보면 아, 참 돈에 붙들려 살구나 묶여 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감정에 묶여 사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보면 그 한마디 때문에 한 달 이상 무너져요. 감정이 상하면 모든 관계도 시간도 다 상해버리는 것 같은 감정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상황에 묶여 사는 것 같아요.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웃고 감사로 찬양을 하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늘 우울해져서 낙심해져서 절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명예에 좀 묶여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좀 지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 늘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목말라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자기 가치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걱정과 염려에 늘 묶여 살죠. 아직도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그걸 걱정하면서 오늘의 행복을 늘 빙떡이고 갈취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염려 걱정에 묶인 사람들이지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참 묶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묶여있는 대상만 다를 뿐 돈에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자기 인정에 묶이고 감정에 묶이고 사람의 시선들에 묶여서 그렇게 염려에 묶여서 결박당한 채 살아가는 게 오늘날 인생의 모습들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딱 대답할 대답이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으면 어떤 이는 제사함을 받아서 훗날에 천국 가기 위해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참 불안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를 믿고 좀 복받고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저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유롭고 싶었어요.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고 싶고요. 이 세상 삶에서 자유롭고 싶고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자유롭고 싶고 돈과 상황에서 자유롭고 싶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저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마치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본문 전체를 연결하고 결합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그 하면 우리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만 딱 외우고 있는데 그 말씀은 후반전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0: 내 말에 거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1: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열매입니다. 열매. 말씀은 씨앗으로 떨어지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잉태되고 그 잉태됨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수 믿었으니까 자유가 팍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어있는 시간이 우리를 자유를 맺게 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진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한 깊이만큼 말씀에 그한 부피만큼 우리 안에서 자유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내가 그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를 그때 비로소 너희가 이 진리가 자유케 만들 거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된 말씀은 내가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착각을 자꾸 깨트려요. 제가 볼 때 오늘날 교회 안에 크게 나누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세 번째부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는 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데 남들한테 믿음 없을까 보여서 위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이 제자들을 막 핍박하면서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고 핍박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 우리들은 충성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를 알아 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저런 일 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신은 정의롭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진짜 모르는 사람일수록 상대를 정죄하면서 자기는 옳다, 정의롭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사람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져요. 하고 겸손해집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 야다,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과 합일되고 동침됨으로써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에서 안답니다. 하나님과 합일이 되어야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합일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하겠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우리 힘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38년간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병자가 나오죠. 진짜 베데스다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병자를 그 앞으로 찾아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죠. 내가 꼴이 이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저기만 가면 낫는데요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갈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정작 구원은 그 한탄하는 그 자리에 진짜 베데스다인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린 여러분, 연못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 38년 된 병자거든. 성경에 어떤 모델이 나오면 그건 전부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38년 된 병자처럼 구원이 저기 뻔하게 있는 줄 알면서도 뭐 아는 것도 잘못 알고 있죠.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오셔서 절망적이고 한탄스러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껴안아주므로 우리는 그 품에 안김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합일이 되고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네프 목사님이 여러분 감옥에서 남긴 시로 만든 유명한 찬송가가 있죠.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니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신 이 찬송 이 가사

사를 대할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는 못된 습성이 뼛속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도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이 붙들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 그분의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하나야 선한 능력으로 그분이 나를 감싸고 그 크신 팔에 내가 안기고 그 친절한 팔에 내가 안겨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시고 그 친절한 팔로 나를 껴안아주셔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 안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 없습니다. 그분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그 친절한 팔에 내가 안기는 것을 성경은 그함이라고 말합니다. 해석하면 유숙함, 떠나지 아니함 이런 뜻도 되겠죠. 그함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 안에 그하면서 알게 된 것을 암이다. 그게 합일이다. 그게 동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여러분 이때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역적으로는 실패한 제자였고 현실적으로는 실패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당시에 베드로는 절망 상태에 있었고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현실적으로도 이제 먹고 사는 것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그는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때 베드로의 상황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존재적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유명한 말입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렇게 늘 적어도 나는 나를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자기 확신이 베드로를 늘 덮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자기 확신의 가신이라는 이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뒤집으면 뭐가 나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뭐라 대답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랬으면 뭐라 했을까요? 아따 형님 섭섭합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내 3년 동안 내 하는 거 다 봤으면서 날 모릅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저 인간들 다 변해도요 싹 다 나는요 절대 안 변해요. 나 모릅니까 형님? 이렇게 지금 말한 것이거든요. 자기 확신에 차 있어서 여러분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다 변해도 절대로 자기만은 주님 변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나 베드로는요 절대 변하지 않고 아니 변할 리가 없어요. 나는 그런 인간이거든요. 나는 나를 알아요.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늘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 자기 확신의 화신인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뭐라 대답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님. 전 진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주님이 아십니다. 돌아서서 이 절망 가운데 돌아보니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무지가 아니라 나는 알아. 난 다 알아. 이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무너진 것은 몰라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무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보면 정말 아는 척하고 싶어하는 동물 같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안다고 했던 것들도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깨달음이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더라니까요. 왜요? 모르니까 다 아시는 주님께 나가게 되고 그분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모르니까 그러면 누가 알지?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길이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다 알게 되는 그분께 하나 둘

맡기게 되면서 내가 모른다는 것이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자유로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믿음은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모르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나를 완전히 온전히 아시는 그분께 나를 점점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었구나. 이게 믿음이었구나. 크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자기 확신에 찬 베드로가 자기 확신이 무너져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비로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3년 동안 한 번도 하셨던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나서서 주님 앞에 보필하고 할 때는 내 양을 먹이라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는 분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다른 목회자들보다 내가 참 많이 아는 목사라고 교만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 확신에 차 있을 때 실패와 시련만이 저를 잔뜩 찾아왔습니다. 목회를 했는데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종류의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만 교회로 찾아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던지.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아시는 주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고 깨달아지자, 그때부터 주님께서 한 명 두 명 당신의 양떼들을 보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생각했으면 여러분들을 못 만났을 겁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존재구나 하고 깨달아지자,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자 주님께서 한 명 두 명 내 양떼를 먹이라 하면서 당신의 양떼들을 우리 교회로, 저에게로 한 명 한 명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할 때는 제가 저게 강주 동림동에 있는 정말 하늘이 보이는 아름다운 천장을 가진 엄청나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영광에서 정말 북유럽의 호수 같은 그 아름다운 전원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성도 구경하기도 어렵더니 뭐 누가 와야지 뭐. 성도 보러 간 게 아니라 예배당 구경하러 갔어요. 우리는 맨날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아시는 그분 옆에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자 한 사람 찾아오기도 힘든 이 지하에, 이 구석으로, 이 외진데 이렇게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보내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나의 양떼들에게도 네가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서 제가 10년 전부터는 온 세상을 다니지 않습니까? 열방을 다니면서 거기서 만난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거예요. 안다 할 때는 한 명의 양떼도 보내주지 않는 것 같으니 모른다 하니까 온 세계 각국에 있는 당신의 양떼들을 보내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요한복음 베드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내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서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된 알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알밉니다. 내가 모른다는 참된 암, 내가 모른다는 참된 알미 진리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이 말씀을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고 알아차린 말씀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참된 알미 진리신 그분과 그 알미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됨이 진리로 인하여 내 모든 자유를 만들어낸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진짜 본질을 모르면 교회를 천년 만년 다녀도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지금 진리, 내가 모른다는 알면서 만난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진리를 모르면
천년만년

교회를 다녀도 매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칠 것인가? 이것 들고 나갑니다. 계속 하나님이 안아주심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나를 조건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전부 영적 조울증 환자가 돼요.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빛 앞에 나아가 봐야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필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내 모습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조증 환자가 되어서 내가 잘할 때는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내가 못할 때는 막 넘어져서 자빠지고 난립니다.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함으로 살면 우리는 끊임없이 꾸며요. 박사학위로 꾸미고 돈 있음으로 꾸미고 집으로 꾸미고 자동차로 꾸미고 옷으로 꾸미고 자식으로 꾸미고 나의 어떠함으로 살면은 여러분 그런 것을 꾸미고 와서 하나님 나 복 받았어. 그걸 이제 재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살면 끊임없이 자신을 꾸미고 때로는 믿음 있는 척, 아는 척, 사람 좋은 척. 우리 다 연기를 해야 되거든. 나의 어떠함으로 살면. 교회 안에서 연기하면 힘듭니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 연기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는데 언제까지 연기할 겁니까? 언제까지 좋은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참 기쁨이 없어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이 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 0.1%도 바라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어떠함은 여러분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어떠함이라는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요. 그분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니까요. 몇 달 전에 미나가 자기가 어른 되면 할아버지는 돌아가신다고 했던 말. 이 어른 되면 할아버지는 뭐해 하니까 돌아가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드디어 저번 주에 내가 어른 돼도 할아버지 안 돌아가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저번에는 할아버지 돌아가신다 했잖아. 근데 왜 바뀐 거야? 아니야. 안 돌아가셔. 그런데 내가 어른 되면 지금 할아버지는 아니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다더라고요. 사실 죽는다는 말이나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다는 말이 썩 좋은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저 아이가 하는 모든 말이 예쁘고 사랑스럽고요. 내가 어른 되면 할아버지는 돌아가셔 하는 말도 어쩜 아이가 이렇게 팩트가 이렇게 정확하지. 남달라 얘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자기가 어른이 되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다는 말도 할아버지 오래 살아야 돼. 내가 사랑하니까 오래 살 거야. 이 아이가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또 예배 끝나면 제가 더럼칠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점심시간 때 더럼치면 지어받고 싶지요? 저는 모차르트 음악 듣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손주는 객관적으로 보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더 많고요. 더 말 안 듣고 사고치고 떼쓰고 근데 저는 저 아이의 하는 모든 말투 행동이 다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저 아이의 어떠함이 저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에 있는 어떠함이 나를 저 아이로 하여금 그렇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의 모든 것을 예쁘게 바라보는 나의 어떠함이 저 아이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저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에게 예쁘게 보일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이 예쁘게 보이는 것은 저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나의 어떠함으로 그 아이를 예쁘게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0: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그분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와 그분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고 동침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당신에게서 찾으십니다. 복음은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이야기입니다. 제발 나로부터 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내가 모른다 할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도 알게 하십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온 진실이 되면은 우린 더 이상 나를 꾸미려 하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고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더 이상 나의 어떠함에 매이지 않고 당당하면서도 정말 겸손한 자세로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진짜 내가 소화하고 딱 붙들기 시작하면 어떤 데도 매이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자기 확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두려움으로부터 미래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이 진리가 이 진리를 알면 근데 이 진리를 알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게 답이에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장문이 열려서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서 이 말씀 때문에 훨훨 날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자유롭게 하게 되기를 주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내리는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비내리는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숲. 말씀의 숲 오늘 이 시간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질 때는 언제일까요?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가장 힘든 싸움을 이겨낸 바로 그 직후에 오히려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4명의 왕이 이끄는 연합군에 의해서 그의 가족들과 모든 재물들이 뺏기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 훈련된 사병 318명을 데리고 나가 모든 것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승리였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얼굴로 등장합니다. 승리자의 당당함이 아니라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내가 오늘 4명의 왕의 연합군을 이겼지만 언제 저들이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보복하러 올지 알 수 없어. 또 난 자식이 없는데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지. 또 내가 지금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과 그 자손이 내게 임할 것인가. 바로 큰 승리 뒤에 찾아온 것은 뜻밖에도 크나큰 두려움과 공허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온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길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후가 언제입니까? 큰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그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첫 마디가 굉장히 인상적이지요. 바로 아브라함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먼저 부르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다 아신다는 듯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마,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명령 뒤에는 분명한 근거가 따라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상황의 변화나 문제의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제시하셨습니다. 내 상황이 바뀔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첫 걸음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려움 속에서도 솔직하게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라는 거의 항변에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아픔의 토로였습니다.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의 큰 흐름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자녀가 없지요. 나이는 많지요.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0: 가지 있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눌려있던 실망과 의문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두려움이나 실망을 표현하는 것이 마치 믿음 없는 행동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솔직한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음 구절에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과 실망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 정직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정직한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그런 항변을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떡하십니까? 불러내십니다. 그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밤하늘 아래 서 있는 늙은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에는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약속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믿으니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 것은 그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대로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위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길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솔직하게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더 이상 두려움이 여러분을 삼킬 수 없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말씀의 숲 지금까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3-584-2367번, 063-584-236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 신안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 치유 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 신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청년들의 휴대전화가 검사됐고 또 사적인 대화까지 기록되면서 단속과 감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그 속에서도 청년들 사이에 변화의 조짐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체제를 순응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한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현재 북한에서는 내부 단속으로도 막을 수 없는 세대 간의 사상 전쟁이 조용히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에게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 또 억압이 아닌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함께 바라고 소망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땅의 다음 세대들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북한 땅의 회복과 한반도의 복음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첫 찬양 복음밖에 없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앨범에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잔잔히 흐르는 이 고백처럼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 복음의 생명력이 이 시간 북한 땅에도 온전히 흘러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땅을 향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시와 단속 속에서도 북한의 젊은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알고 계시기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가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이 시간 이 방송이 바로 그 소망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이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북한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옥군복과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잠시나마 북한을 마음에 품으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한 땅의 회복과 한반도의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마음 모으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이어갑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사형이 급증하고 있는 북한의 소식을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 성도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며칠 전 북한에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결핵으로 건강이 위태로운 두 명의 성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북한 성도와 연락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와 나눈 전화 내용입니다. 고향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저희가 4월 초에 사역비를 보냈잖아요. 그 사역비로 결핵이 심한 성도 두 명이 치료를 받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고향에서 이들을 돌보고 있는 지하교회 지도자가 4월 말에도 전화하고 5월 중순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버틸만 했는데 지금은 죽겠다고 합니다. 결핵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먹어야 하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 옥수수 1kg로 3일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춘궁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8일에도 9일에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지하교회 지도자가 그럽니다. 큰아버지에게 전화 좀 해달라. 나도 버티기 힘들다. 이미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성도 믿음, 소망, 사랑, 원유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에 걸려서 힘든 두 명의 성도는 건강이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도 환자이다. 거기에다 아직까지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마당에서 국수 장사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힘든 이들을 눈뜨고 차마 못 보겠습니다. 이제 저도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역부족입니다. 먼저 기도 많이 해주시고 큰아버지에게 전화해 도와달라고 연락해 주십시오.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가 안타까워 전하는 오늘의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북한 성도들의 이름은 보호를 위해서 제가 임의로 믿음, 소망, 사랑, 온유라고 명명하였고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가 말하는 큰아버지는 선교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급하게 전하는 현지 사역자는 너무 안타까워 울먹울먹하면서 성도들의 형편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하루빨리

결핵에 걸린 두 명의 지하 성도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북한은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춘공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1년 내내 춘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 1kg으로 결핵 환자가 3일을 버텨야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보내온 성도들에게

0: 성도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것이 넉넉히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고 호소한 지하교회 지도자의 어려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힘든 성도들을 돌아보느라 몸도 마음도 지친 지도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아픔들도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교회 공동체가 북한에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북한 성도들을 돕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선교를 하겠다면 그 또한 늦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지금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한국교회가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며 질병과 싸우고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온누리 워십 앨범에서 찬양 함께합니다.

0: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이자 메이커스 교회를 담임하시는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마와 집중호우로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장마는 다음 주로 끝나지만 이후로는 본격적인 폭염과 함께 초강력 태풍이 올라올 것이라고 기상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동안 남북한 전역에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태풍이 가져올 강풍과 기습적인 폭우를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과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몇 배로 더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산림이 황폐하고 하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는 도로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농촌과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장마와 태풍은 한 해 농사를 송두리째 쓸어버리는 잔혹한 재앙입니다. 북한 정부도 이런 실정을 잘 알고 있기에 주민들에게 철저히 대비하라고 하지만 정작 국가적인 지원은 미비합니다. 비바람 속에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수해를 입어도 적절한 복구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은 매우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사야서 2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우리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장마나 태풍은 평양의 안전한 거처에 있는 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에 절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이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놓이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매년 반복되는 장마와 태풍의 피해로 고통당하는 북한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센 태풍의 계절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과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며 또한 전파를 통해 저 북한 땅의 동포들에게는 위로와 복음의 소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주빌리 칼럼에 이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 내밀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의 손길은 닿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북녘 동포들에게도 동일한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경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방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만들어뒀던 꿈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준비할 때 제가 좋아하는 아나운서님들의 사진들을 스크랩해뒀던 노트인데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때마다 꺼내보며 다시금 심기일전하도록 동기

를 부여해준 고마운 추억의 물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으면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순간에 마음을 다잡아주는 기준이 돼주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선택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를 가장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니 우리가 할 일은 그 기준에서 멀어지지 않고 잠시 넘어지더라도 우뚝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함께 마음에 새기길 원해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나목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하늘 편지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계신 것까지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이야기 나누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십시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들 간략하게 남겨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7358님, 어제와 오늘 1박 2일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하고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가볍고 기쁘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듬뿍 담아오신 은혜의 힘으로 더욱 승리하는 우리 7358님 되시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1982님, 토요일이지만 전 오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사연 보냅니다. 극동방송이 있어 찬양도 듣고 좋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잠시 갖는 여유가 참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찬양 들으시면서 더욱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할게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정림 사모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실까요? 은혜의 힘입니다.

네, 우리의 자금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크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베이스 김바울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7141님, 교회 청소당번이어서 청소하고 귀가하는 길입니다. 무덥고 힘은 들었지만 성도님들의 예배를 위해 흘린 땀방울이라 상쾌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땀방울을 흘리고 오셨는데요. 하나님께도 귀하게 드려졌을 그 섬김이 무척 감동이 됩니다. 5491님, 찬양 들으며 수박을 자르고 있어요. 저는 수박의 껍질 중에 초록색 부분은 얇게 깎아서 버리고 그 속에 흰 부분은 즙을 내서 주스로 만들어 먹는데요. 담백하고 달콤한 맛이 나더라고요. 흰 부분에 영양분이 많으니 수박 버릴 것이 없고 또 이뇨작용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근데요, 맞아요. 수박의 껍질에도 영양분이 가득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아, 지혜롭게 여름을 보내고 계시네요. 맛있게 드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소프라노 신델라의 목소리로 감상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 편지 어느새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강찬의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전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잘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과 35장 1절을 본문으로 야곱의 삶의 현장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20여 년 동안 타향살이를 마치고 평생의 두려움이었던 형 에서와 화해했습니다. 부니엘의 감격을 지나 숲곳을 거쳐서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오랜만에 평안을 누렸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야곱이 세겜에서 약 한 10년 정도 살았을 때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성폭행을 당하고 갇혀버렸습니다. 아들들은 분개하여서 보복으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야곱의 가정은 비비린내 나는 비극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탄식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비극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4장은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고난의 이유보다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예기치 못한 일로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은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이며 눈물로 서운 기도를 드렸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 대신에 세겜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세겜은 너무 살기 좋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국제무역의 중심지이면서 경제가 발달한 도시, 그리고 문화가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가나안의 풍성한 목축과 농작물 등이 바로 이 세겜에서 거래되는 거대한 시장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가 활발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 환경이 야곱에게는 이상적인 도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알과 엘 그리고 아세라와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도시가 갖고 있는 국제결혼과 상업, 문화 교류가 활발한 바로 이곳이야말로 야곱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바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세겜에 산다는 것은 야곱이 꿈꾸는 현실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최고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편안함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고 그 땅의 문화와 종교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상을 버리는 장면을 보면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지방의 문화와 종교에 깊이 관여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갑자기 무너지진 않지요. 편안함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조금씩 성취되는 것 가운데 조금씩 교만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세겜을 흔드셨습니다. 야곱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다시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사라를 되찾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나도 사명의 자리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삶의 방향을 돌려 세우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옮겨가도록 고난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사명이 없다면 현실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복된 자리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된 삶이요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큰 전제하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에 시냇가에 심겨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말을 말씀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워져 있어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풍요롭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져야 가뭄에도 여전히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야말로 가장 복된 자리가 되면서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고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깊은 잠을 잘 때에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잘 되어지고 성공했고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주변도 적절하게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자녀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며 이대로만 살아간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성공은 있지만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식어가고 편안함은 있지만 사명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삶을 흔드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절망하고 있다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있는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될 배들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그래서 감격과 기쁨을 놓고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와 삶의 의미를 찾았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소원 드렸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 자리에 머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 나의 배들은 어디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겜을 흔들어서 베델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자리인 베델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창세기 34장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 야곱의 꾀가, 인간의 꾀가, 인간의 지혜가 만드는 죄와 비극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의문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야곱과 그 자녀들, 그 가정에 이토록 많은 죄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했으며 오히려 마지막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온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이 큰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꿈꾸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지금 세겜에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고 복을 받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공통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꽤 오래 전입니다. 지금은 40대라고 생각되는데 이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서울 시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어떤 글에서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고 싶냐는 그 질문 앞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였습니다. 부자로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지금 세상은 그들이 꿈꾸는 곳으로, 꿈꾸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바람은 야곱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는 야곱이 가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적인 삶이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은 연쇄적으로 벌어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 인생 기준 가지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아픔과 참혹한 현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야곱의 눈앞에 전개되게 만들면서 인간의 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장 드라마처럼 바로 이 34장 한 장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자기 꾀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는 풍요로움을 맛보았습니다.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이대로 살면 제대로 사는 것이요, 살만하니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디나가 뜻하지 않게 성폭행이라는 문제로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자녀들의 종교적인 거짓말로 이어지고 그리고 집단적 살인으로 연결되고 폭력과 노력과 또다시 집단 성폭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저질러 놓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힘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34장 전체에서 보게 되고 결국은 큰 두려움과 절망을 낳게 됩니다. 왜 이런 큰 비극으로 이어질까요? 그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시도 나지도 않습니다. 큰 것도 아닙니다.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죄의 씨앗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성격과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과 습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바로 이 죄의 비참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의 꾀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너져서 죄가 들어왔을 때에 성폭력이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살인이 되고 이 작은 살인은 집단 살인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두려움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음욕은 간음을 낳게 되고 거짓과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죄가 갖는 또 확장성이 뭘까요? 죄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야곱을 넘어서 야곱의 아들로 이어지는 이 죄는 한 마을의 이방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약탈하고 폭행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죽게 만들 뿐 아니라 공동체가 나가는 그 길이 멈추어 서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특징이 또 뭘까요?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이삭에게, 이삭의 거짓말이 야곱에게, 야곱의 거짓말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 출발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비극과 죄의 고난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두려움이 온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 가족이 모두 주변의 보복을 당하여서 몰살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이 죄의 특징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가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노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과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두면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까요? 가만히 두면 여러분의 성품이 정말 천사처럼 점점 변하게 될까요? 세상의 말로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이 가득하고 덕과 선행을 쌓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그렇게 꿈꾸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본성은 누구든지 악합니다. 음식을 가만히 두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보여주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해결은 더 큰 비극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상처와 아픔으로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았던 삶이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 헛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자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는 인생, 그리고 세겜과 같은 곳에서 성공했고 잘 살고 있고 무난하고 어려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세겜, 그 세겜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하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속에 그 사실을 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산 것밖에 없는데, 이만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두지 않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 인간의 지성과 과학의 발달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이 만들어가는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주변의 존경을 받았는데 자신이 정작 마지막에 가서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삶의 종말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이런 비극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과 재산을 약탈합니다. 폭행합니다. 시몬과 레위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야곱은 자기의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아들들이 한 이 보복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가 더 많고 강한 이곳 부족들이 자기들을 죽이고 자기 집을 멸망할 것이라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야곱은 자기가 평생 일구어온 가족들과 물질과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도 새로운 방법도 피할 길도 없는 동굴 속에 갇혀서 멸망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니, 실패할 뿐 아니라 배신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0: 목동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고백하는 그 깊은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따라 죄를 따라 나를 처치하고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아니하셨다는 것, 하나님 속에 있는 긍휼과 자비로 나를 대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103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복강 강가에서 인생의 진로를 바꾸신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세상으로 향하는 야곱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삶의 지경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가족 전체가 살인자 집단이 되어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에게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너를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절망의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why me?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내가 세겜에 있진 않습니까? 내가 돌아갈 베델이 있는데 그 베델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래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 그 베델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회복이요,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요, 이 땅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베델, 여러분의 베델, 세겜 땅을 떠나 그 베델로 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찬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 저녁을 찬양과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찬양사역자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서머 스페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더워지고 습해지는데요. 날씨는 이렇게 더워지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름의 기간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그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7월 25일 김혜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네, 서머 스페셜 기간 1시간 동안 계속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그 은혜를 나눴는데요. 새로운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사랑교회 김예찬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he saw fit. Judges chapter 17, verse 6.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쉽.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오늘이 중복이라고 하지요. 한참 더울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부터 매미가 새벽에도 거세게 울어대서 아, 이제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시작되나 보다 했더니 이번 주에도 비가 내린 곳이 많이 있죠.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7월의 마지막 토요일이군요. 다음 토요일은 8월 1일입니다. 8월엔 저희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있지요. 올해는 13일에 여수, 그리고 14일에는 익산에서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의 어린이 합창단원 근 700여 명이 모여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아마 보시면 큰 감동이 있을 것

것으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2016년엔 뉴욕 카네기홀에서 같은 공연을 했고요. 2024년엔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에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요즘 합창단은 선생님들 그리고 자모님들 연습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자, 잉글리시 바보 펠시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스티븐 커티스 챕만의 찬양입니다. Blessed Assurance. 우리말 제목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 man named Micah stole a great deal of silver from his mother. 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stole a great deal of silver. 엄청난 양의 은을 훔쳤습니다. From his mother. 자기의 엄마한테서 말이죠.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he felt guilty. 여기서 he는 마이카죠. 마이카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So he returned the money. 그래서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And told his mother. 그리고 어머니한테 고백하지요. What he had done.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His mother replied. 그의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That she had saved the money. 어머니가 그 돈을 지금까지 저축해 왔다고. 모아두었다고. For Micah. 미가를 위해서 말이죠. 미가가 아들이에요, 지금. So that he could make some carved images to be idols. 그렇게 해서 이 미가가, 아들 미가가 원래 carve는 이렇게 새기는 거거든요. 목상,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든다든지 이렇게요. 그래서 그 돈으로 make some carved images to be idols. 우상을 만들으라는 거죠, 깎아서. 비용이 들 테니까 그 돈으로 써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엄마가 나쁜 엄마인가 봐요. She returned the money to Micah. 그래서 그 돈을 어머니가 다시 미가에게 줍니다. And sent some of the silver to the silversmith. 그리고 은세공업자한테 은을 좀 보냅니다. To be melted into idols. 그 은을 녹여서 상을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인형 같은 걸 만드는 것이죠. 은으로. Micah initially made his son priest of his new idols. 미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made his son priest.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Of his new idols. 그가 만든 우상들의 제사장이었어요. But by chance, A Levite passed by Micah's house. 그런데 우연히 한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Looking for a place to stay. 자기가 머물 곳을 찾아다니면서 말이죠. When Micah learned that the man was a Levite. 미가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he offered the man a job as his priest. 여기서 he는 미가인데 미가가 이 레위 사람한테 일감을 줍니다. As his priest, 자기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말이죠. Micah would pay the man.

10 shekels of silver per year. 미가는 이 레위 사람에게 1년에 10세겔의 은을 주기로 했어요. Plus a suit of clothes, 그리고 옷도 사주고, food, 음식과 and a place to live, 그가 머물 곳까지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This was a great deal for a priest. 이 당시 제사장에게는 이것은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So the man accepted Micah's offer.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은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Micah thought that God would bless him. 미가는 하나님께서 him, 여기서 him은 미가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because he now had a Levite for his priest. 그가 이제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두게 되었으니까 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We do not know why this Levite had left Bethlehem.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레위 사람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왔는지. 사실은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곳을 떠나서 이곳까지 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He may not have had enough food or money there. 아마도 뭐 식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돈이 부족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Micah gave a job to the man from Levi's tribe. 미가가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사람에게 직장을 주었다고 했지요. It was a job as his father and priest. 그리고 그 직책은 그의 아버지요 제사장이 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He also gave him food. 식사도 제공하고 말이죠. Somewhere to live and some money. 그리고 그가 묵을 것도 주고 돈도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He let him live like a son. 앞에 he는 미가죠. 그리고 뒤에 him은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So he let him live. 미가가 이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했어요. Like a son, 아들처럼.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앞에서는 father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son, 아들이라고 했다가 같은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제사장이 레위인으로 와 있으니까 우쭐했고 자격을 잘 갖춘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복하시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듣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Triumphant Quartet의 찬양입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s. 우리말 제목은 주님여 이 손을입니다.

0: praying in English. 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that you do not live in statues that we make. Thank you that you are the ruler of heaven and earth. Thank you that you are so powerful that you can do anything. Thank you that you are in control of our lives and of this world. Thank you that nothing can happen without your knowledge. Please help us to remember that we serve a God who is greater than a statue. Please help us to remember your amazing power. Please help us to remember the God that we serve.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0: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That you do not live in statues that we make.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드는 어떤 우상 안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Thank you that you are the ruler of heaven and earth.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과 이 땅을 다스리시니 그런 통치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hat you are so powerful.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You can do anything.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that you cannot do. Thank you that you are in control of our lives.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and of this world,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hat nothing can happen without your knowledge. 하나님 모르시기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Please help us to remember 우리를 도우사 기억하게 하소서 that we serve a God who is greater than a statue.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데 대해서 정말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기억해야 할 일인지 도와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remember your amazing power.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Please help us to remember. 우리를 도우사 기억하게 하소서. The God that we serve.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를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사기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 13장 2절과 18절에 각각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마노아 그리고 삼손입니다. 삼손 이야기 조금 전에 했죠. 얼마 전까지. 그리고 지난주에 삼손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노아와 삼손도 부자지간입니다. 삼손이 아들이고 마노아가 아버지입니다. 자, 그럼 아버지 마노아부터 영어로 어떻게 그 이름을 발음하는지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노아. 한번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마노아. 한번 더요. 마노아. 마노아를 마노아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손은 샘슨. 샘슨. 한 번 더요. 샘슨. 쉽죠?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the Danites falling into idolatry. 자, 다음 주에는 단지파가
1: 우상 숭배에 빠지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0: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장수 김.
1: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운 여름 여러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0: God bless you.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이 이기양 목사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그 보이지 않게 큰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촉법소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사 책임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교도소에 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소녀를 뜻합니다. 처벌 대신 그 보호 처벌을 받는데요.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에서 10호를 받게 됩니다. 현재 그 소년법, 촉법소년은 나이를 줄이자라는 것이 이슈가 되어서 유력 같은 경우에는

만 12세까지 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만 14세까지 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연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재 사회적으로 소년범죄 잔혹성이 대두되면서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촉법소년을 만 13세로 한다고 범죄가 줄어들까, 그 잔혹함이 줄어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을 때 무엇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또 우리들의 그 미래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육하고 먼저 믿는 우리들의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조수아가 부릅니다. 나의 각기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우리들의 그 자녀들의 그 범죄의 잔혹함. 이게 그 언론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범죄율의 증가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사탄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거짓과 탐욕과 야망 속에서 있는

삶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아니해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게서 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별된 삶. 중요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럼 착한 행실은 뭐예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서 이마에 따름을 흘리고 이웃에게 삶의 소망과 비전을 주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친구가 집행유예로 출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1년 6개월 받았는데 2심에서는 초범이고 또 합의가 하고 그래서 집행유예를 풀러났는데 문제는 이 친구의 그 부모님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교회의 중직자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교회 중직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또 신앙적으로 볼 때에 말씀 안에서 분별력 있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삶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는 범죄의 늪속에 있다가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무엇을 도와줄까 했더니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몇 푼 달라고 해서 내가 우리 그 젊은 형제한테 돈을 줘야 할 그 당위성을 좀 얘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중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이혼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자 자기는 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방황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고 부모님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살면서 둘 다 재혼을 했는데 둘 다 또 신앙인의 가정 그러니까 새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새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는데 가정에서는 덕에 대해서 나는 엄마네 집에 가도 마음의 안정을 잡을 수도 없고 아버지 집에 가도 마음의 안정을 잡을 수 없어서 그만 가출을 했고 살다 보니 이렇게 범법 행위를 해서 지금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몇 분을 도와주면서 그러면 갈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한 갈 곳을 제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함 늘고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무엇의 본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 일꾼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선이 부릅니다.

지선의 사랑하는 자여라고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그 키워드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는 말씀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여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은사 받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대방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은밀한 것을 다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위에 의해서 상급이 결정되어진다는 거 성경들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천대까지 은혜가 임한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족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답게 쓰임 받아서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길잡이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참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수치를 당하였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보여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김미연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병렬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는 말씀 안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또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른들의 삶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래에 그 물이 아무리 더럽고 오염이 된다 할지라도 그 물을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래 못의 음물에 그것이 그 썩고 또

오염되고 악취가 날때 어떻게든 방치하기보다는 거기다 계속 새물을 넣고 또 거기다 들어가서 청소해주고 그러면 언젠가 그 아래 못도 좋은 샘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썩었다고 방치한다고 냅둔다면 더 악취가 나고 더 이상 그곳에는 그 물도 먹지 못하고 또 짐승들도 거기서 살지 못하고 나무들도 살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겠어요? 누군가 헌신이 누군가 수고가 그 아랫못에 썩은 물을 막아줄 수 있고 좋은 물을 계속 준다면 결국은 아랫못도 좋은 물로 좋은 샘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촉보 소년들 심각하다 심각하다 우리가 말하지 말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촉보 소년들의 그 심각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수용자 자녀들의 범죄 대물림은 마치 어두운 구름자처럼 한 가족을 한그 사회의 현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잘못된 행위를 보고 배우거나 또 그들의 성장 환경 속에서 범죄에 노출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같은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 가정이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의 빛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무너진다는 건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고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니. 그러다 보니 세상은 또 어지럽고 혼탁하고 강박하고 아픔이 연속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건강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의 목깃을 여멸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 허물을 보이며 끌고 기도하고 그들이 혹 우리가 볼때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바른 삶이 무엇인가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만 있는 영혼들, 또그 가족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돌보게 되고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분별력 있고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가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어떤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망교도소의 직원들이 나와서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님이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아와 함께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좌 교수 박신아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만 방전되는 게 아니라 마음 내 기쁨도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한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경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라고 또 에너지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이나 근심거리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묵상하며 입술로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들으며 주님을 기뻐할 때 방전되었던 여러분의 영혼에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성화산책 7월 말과 8월 초 사이는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찬송 세 곡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테너 엄정행의 음성이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국립합창단, 그리고 예수는 나의 힘이여 이와 챔버콰이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찬송 세 곡 들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테너 엄정행이었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국립합창단,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예수는 나의 힘이여 이와 제목하여였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에 관한 찬송 세 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소프라노 김인혜의 음성,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돈 말시 보이시스 앤 오케스트라. 이 기쁜 소식을 김대웅 편곡 마산 시립합창단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화와 함께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하고 있는데요.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씩 말씀드리고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에 관한 찬송 세 곡 들으셨는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소프라노 김인혜였고 성령의 은사를 돈 말시 보이시스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마산 실업상단이었습니다.

가스펠 세 곡입니다. 물 위를 걷는 자, 박신아 콰이어. 하늘 소망, 바리톤 김주택. 그리고 은혜, 손경민의 연주입니다.

가스펠 세 곡 들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들으신 곡이 무리를 걷는 자 박신아 커였고요. 하늘 소망 바리톤 김주택 그리고 은혜 손경민이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주제로 세 곡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소프라노 박미경의 음성이고요. 주기도 영락교회 시온 찬양대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소프라노 정혜욱입니다.

기도를 주제로 하는 곡 세 곡 들으셨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소프라노 박미경, 주기도 영락교회 시온찬양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소프라노 정혜욱이었습니다. 노래와 같이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승리를 주제로 두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는데요. 승리의 주 안산시립합창단, 그리고 승전가 사랑의 교회 호사나 찬양대입니다. 노래와 같이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썸머 스페셜은 8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시원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만약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준다면 얼마나 벅찰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이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실 주님의 그 고백을 미리 받아두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멋진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슈아그림의 나의 주님은 왕, 류하나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세상 권력 앞에 끌려가도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죠. 성령님께서는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이 성경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는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 바로 유능한 변호인일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법정에서 우리는 때로 비난도 받고 위축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인하는 그 순간 하늘 법정의 최고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대적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시인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원한 가장 좋으신 가장 능력 많으신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의 무죄와 존귀함을 입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윤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강원명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홀리파이어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클리파이어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에서 왕이 직접 변장을 하고 시장을 살피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한 상인이 왕이 이렇게 지나가는 줄도 모르죠. 이렇게 변장을 했으니까 시장에서 왕을 향해서 막 비난을 쏟아내는 그 군중들을 혼자서 막아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왕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 상인을 궁궐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리에서 위엄을 무릅쓰고 나를 위해 증언해 주었으니 이제 너는 내 옆에 앉아 내가 너를 나의 사람임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잔치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소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고 올게요. 마데테스 월십의 증인 한웅재 목사님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초롬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마데테스 워십의 증인, 한웅재 목사님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초롬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명품 옷을 입거나 멋진 명함을 내밀곤 하지요.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명찰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바로 예수님의 것,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가장 영광스러운 명찰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빛난 금빛 명찰을 달아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한 옷은 시간이 지나면 낡게 되겠지만 주님 앞에서 인정받은 그 소속은 영원히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천국의 명찰을 한번 달아보시면 어떠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찬양 함께 하시면서 큰 소리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울싱어즈의 내 삶은 주의 것,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예람 오십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울싱어즈의 내 삶은 주의 것,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예라모십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밤이 되면 바다 위에는 등대가 쫙 켜집니다. 이 등대는 자신을 위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잃지 않도록 배들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밝힌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모두가 침묵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두운 바다를 가르는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등대 빛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밝혔던 그 믿음의 빛을 보고 여러분을 기쁨으로 마중 나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 상상해보세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아가파오 월십의 내 삶 주의 것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식단에 대한 정보가 참 넘쳐납니다. 최근에는 수면 건강,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잠 잘 자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좋은 이불과 베개, 또 안락한 방, 암막 커튼 뭐 다 갖추고 있어도 마음이 복잡하거나 힘들면 잠을 못 이루기 마련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새삼 또 깨닫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 8절 말씀인데요.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복과 평안 누리는 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나무엔의 쉼, 이어서 키스 루틀리지의 My Peace I Give Unto You,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잠은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잠을 잘 자고 싶어도

결국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면 잠이 안 들기 마련입니다. 혹시 이 밤 그런 어려운 마음 때문에 아직 잠들지 못하고 계신 분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찬양 가운데 위로와 회복 주시는 주님의 은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이 썸머 스페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멘트나 코너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이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안 믿는 분들도 이 곡을 축복송처럼 사용한다고 하지요. 키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보내드렸고요. 2161번님의 신청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홀리원의 또 편곡된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스티브 다모디의 영어 찬송으로 Sweet By and By,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함께했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하시며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주님 더 바라보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를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헤리티지 메스콰이어의 좋으신 하나님, You are good 이었습니다. 오늘도 달빛 가스펠은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합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잠시 소개를 하자면,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 역자 강중현이고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팀의 곡들로 꾸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이죠. 주일 또 예배 찬양팀의 곡들, 예배곡들로 또 가득가득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썸머 스페셜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보다도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도 또 간간이 중간중간에 이 찬양에 대한 소개와 곡 소개는 꼭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어떤 곡인지, 어떤 제목의 곡인지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 주일 썸머 주일 달빛 가스펠 주일의 썸머 스페셜 컨셉은 뭐냐? 주제라기보다도 컨셉이 맞는 것 같아요. 컨셉은, 자, 이제 본격적인 캠프의 시즌입니다. 그쵸? 캠프하면, 물론 그 캠프에 초대된 가수들의, 찬양 가수들의 콘서트도 되게 유명하지만, 그 캠프를 책임지고 있는 찬양팀들이 있죠. 뭐 여러 캠프들의, 다양한 캠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캠프를 담당하고 있는 예배팀이 있습니다. 그 예배팀이 정말 그 팀을 나눠가면서 찬양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곡들, 그렇지만 조금 올드할 수도 있는 제가 기억하는 캠프의 찬양들이기 때문에 그런 찬양들로 오늘 또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그 캠프 현장엔 없지만 과거의 캠프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노래를 함께 올려드리는 거는 어떨까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들려드렸던 거고요. 이제 곡또 준비되어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 이 찬양도 빼놓을 수 없죠. 멈출 수 없네. 예라모십의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곡 이어서 듣고 싶은데요. 예수전도사 캠퍼스 워십이 불러줍니다. 아까 이들이 연주하고 찬양한 곡이죠. 나는 주의 친구. 두 곡의 찬양 듣고 오시죠.

예람 워십에 멈출 수 없네. 예수 전도단 캠퍼스 워십에 나는 주의 친구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기억나시죠? 캠프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기쁨과 은혜와 감격의 현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연합 캠프를 가면 저도 근데 저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 고등학교 때에 연합 수련회 이제 캠프란 말보다도 연합 수련회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갔었는데요. 그 이제 맨날 우리 교회 저희가 속한 교회만 우리들끼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다가 많은 다양한 이제 교회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연합 수련회를 처음 갔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색함을 좀 깨기 위해서였는지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냥 찬양을 엄청나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2박 3일이라는 짧은 캠프 기간에 우리가 정말로 진하게 하나님 만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캠프 동안에. 어떤 재미라고 하면 뭐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캠프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게 다른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확 집중할 수 있게끔 모든 캠퍼들이, 스태프들이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들어가자마자 정말 찬양으로 뜨겁게 달려가는 것? 그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캠프도 마찬가지죠. 들어오는 입장하는 사람들을 캠퍼들이 환영하고 또 계속 찬양을 틀어놓고 또 캠프가 시작이 될 때도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뜨겁게 시작하는 것.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열심히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렸으니까 또 고백의 찬양도 올려드릴 때가 됐죠? 이 찬양도 캠프에서는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노인팅의 연주와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어나인팅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2004년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저희 방송에서는 자주 들려드렸던 찬양입니다. 심영준 목사님의 비준비하시니 들려드렸습니다. 시편 147편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죠.

캠프 때 우리가 목놓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 가장 진하고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는 회개였던 것 같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어떤 소원의 간구의 기도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발견되어진 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죄송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또 고백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임재를 구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죄인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면 아, 내 능력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의 불로 채워달라고 성령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캠프 때, 연합 캠프 때에 대한 기억이 저는 굉장히 좀 진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의 3대째거든요. 저희 이제 아이가 4대째 신앙의 가문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갔던 그 연합 캠프에서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고 또 만나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주님의 계획은 놀랍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연합 캠프에 보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보내십시오. 저는 적극 추천입니다. 그랬던 은혜의 기억들을 잠시 여러분들과 또 나눠봤습니다. 제이어스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준비했고요. 또 계속 이어서 윌럽의 아름다운 나라 듣겠습니다.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윌럽의 아름다운 나라 합심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오늘도 마무리 멘트 해야 될 시간이 왔네요. 서머 스페셜로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서머 스페셜 이어지는데요. 휴가와 제일 잘 어울리는 찬양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 선곡도 하고 있고요. 아, 물론 가사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로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런 고백들이 이 휴가철과 좀잘 어울리는 편곡들로 또 이렇게 만들어진 곡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방송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시고요. 아, 마지막 찬양은 또이곡 역시도 여름의 캠프에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Dancing Generation 마커스 워십의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춤추는 세대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피아 워십의 찬양이죠. 나는 일어섭니다. 이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 예보 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7월의 은혜에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주일 새벽입니다. 이제 벌써 7월의 마지막 날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유독 더웠고 비도 잦았던 한 달이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7월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8월을 소망하는 오늘 이 시간, 네,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배 자리에 감사의 고백을 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은요, 특별하게 또 새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치료를 보내는 감사의 기도.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세찬 소나기 속에서도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 지나온 7월의 모든 발걸음이 당신의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 7월의 마지막 주일 제단에 올리니 다가올 날들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독신앙시 7월을 보내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더 넘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장 이곳은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 곧 야곱과 함께 들어간 그의 집안의 명단이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70명이었으며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및 그의 세대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여 아주 많이 불어나고 늘어가 매우 강해졌고 마침내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다. 그 후에 애굽을 다스리는 새 왕이 일어났으나 그가 요셉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 백성에게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이 오히려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를 보이자 그들이 불어나면 혹시 전쟁이 터질 때 우리 족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가 마침내 이 땅에서 달아나 올라갈까 두렵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강제 노역으로 괴롭히고자 그들 위에 노예 감독관을 두고 그들로 바로를 위해 비돔과 람셋의 병참 도시를 건설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을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불어나니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키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힘든 노역 곧 흙일과 벽돌일과 그 밖에 온갖 들판 일들을 시켜서 그들이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고 강제로 이스라엘 자손을 온갖 노역에 시달리게 하였다. 그리고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이 산파들에게 명하였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시브라였고 다른 한 사람은 부아였다. 그가 명하되 너희는 히브리인 노인들이 아이 낳는 것을 도울 때 그 아이 낳는 받침돌을 지켜보다가 그것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둘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애굽 왕이 자신들에게 분부한 대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렸다. 이에 애굽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희가 산의 아이들을 살렸도다 라고 말하니 그 산파들이 바로에게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 같지 아니하여 힘이 넘침으로 산파들이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선처하셨고 그 백성은 불어나서 심히 강대해졌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무릇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너희는 그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계집 아이는 모두 살리라 하고 명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장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환우 여러분,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보위부에서 감시하는 저희 친구를 저희 집에다가 숨겨줬다가 걔가 집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다른 집이 피했는데 우리 집을 가택수색해가지고 짐을 거서 몽땅 다 들어가고 가택수색하고도 반다과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집 열쇠를 몰래 가져가가지고 밤에 몰래 들어와서 일반 생활 필수품까지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 내가 여기서 참고 살자 했는데 정말 너네가 참을야 참을 수 없게 만드는구나 이러고 두 번째 탈북을 했어요. 불행하게도 또 잡혔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럴 때는 교회 생각을 안 하고 탈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밀수하던 대방을 통해서 오다나니까 도로가 무너져가지고 먼 길로 이 백산 쪽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그 길로 나는 지금 증명서가 없으니까 돌아 못 가고 우리 대방 산 넘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산을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내가 올라갔던 다음 골짜기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 들어간 곳이 어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집을 찾아 들어갔어요. 내가 어두울 때까지만 좀 여기 있다가 어두우면 강길이로 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 하니까 너 북한에서 왔냐 그러더라고요. 조선족인 거예요. 그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산판에서 헤매었으니까 신발 바지 무릎이까지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지랑 신발 양말 다 벗어서 아궁이다 입고 자기 집에서 새 거 다 꺼내주더라고요. 보니까 너네 저 조선이 이 하나님이랑 모르고 그래 산다. 그 소리에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머니 교회를 믿으세요 하니까 우리 사이가 장백교회 강도사다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럼 이 성경책을 내놓는데 얼마나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럴 때 내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잡혀갔던 애가 그러는 거예요. 누나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고 펼치고 싶은 장을 딱 이렇게 펼쳤을 때 그 표지를 쭉 읽어보고 여기서 내 마음속에 제일 들어오는 그 말씀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이렇게 펼쳤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그럼 뭐 이번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정말 미칠 듯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장백이 가서 자기네 사이한테도 가보라고 장백이 가서 장백 교회랑 가가지고 한충일 목사님도 만나고

강도 사님이랑 만나서 한 일주일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한국 교회 후원해 주시는 분이라면서 여기다가 한번 전화해보라 주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그래 내가 북한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2010년도에 탈북하자 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잡혀가서 하나님을 잘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실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잘 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틀 있다가 이렇게 브로커로 보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화하고 그래 기도랑 하라고 그래가지고 전화 끊었는데 저는 그 순간에 딱 우선은 내가 한국에 가는 브로커가 오는구나 생각하니까 야 내가 빨리 한국에 가서 저 국정원에 가서 나를 그 밀고 했던 우리를 밀고 했던 그 중국 조선조고 국정원에서 말해가지고 그놈을 죽일 생각하니까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아서 막 이런 생각이 불같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브로커 와서 떠나는데 한 100일 뒤 40분을 가서 변방대 쳐서 또 잡혔어요. 그 순간에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에 장백 변방대 구리상에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있다는 거는 전혀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겠는가 하고, 저 북한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한 줌밖에 안 되는 속에서도 나는 유치원 아마 하나, 요만한 믿음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나를 이렇게 나와 아이쓰고 이렇게 계속 잡혀가게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원망, 불평, 계속 울미, 욕에 막 이랬어요. 하루 가고도 이틀 가고 3일 가고 며칠 가는데 어느 날 저한테 네가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복수부터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정신 나간 것처럼 좋아하냐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울고 빌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번에만 나를 살려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일생 하나님한테다가 내가 충성되게 종노릇을 하겠다고 제가 막 그렇게 믿어 이번에만 나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강제 북송 돼갔어요. 3일 만에 조사실이 붙들려 나갔는데 그럴 때 신파 보위부에다가 지명이가 붙잡혀 왔다 연락하니까 우리 반탄과장이 내가 탈북했으니까 엄청 비판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여자 여심원하고 이짝 남자 여심원이 첫날에는 두 명이 같이 저를 앞에 서서 서로 가다 귓밤을 때리는데 제가 예심 받고 나오면서 신발 신는 곳이 거울이 앞에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얼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마이 불어나는지 땀구멍이 이렇게 망하려고 이렇게 빵처럼 내 볼이 불어났더라고요. 장작깨비 이런 걸로 얼마나 때리는지 지금 10년이 됐는데 저희 다리는 아직도 그 몽둥이 자국이 지금까지도 나 있어요. 이 다리에 매일같이 얻어 터지고 온몸이 푸른 게라 새까맣게 됐어요. 정말 맞아대면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짐승도 그렇게 안 때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이 다리를 오래 앉아도 못하고 서 있어도 좀 불편해요. 싫지. 마사대에서 하루 감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날이 머리로 얼마나 마사대는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막 토하면서 흐스러진 거예요. 제가 그 고문 받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우리 아들들. 아버지도 없는 애들이 내가 정치범 수용 소위 가면 얘들이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여기서 맞아 죽으면 어떻고 정치범 수용 소위 가서 죽으면 어떻고 어떻게 하든지 버텨보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제가 고문받음이 들어와서 엄청 울면서 다리는 쩔뚝거리며 머리는 이렇게 한 강줄이 잡어당치 그렇게 해서 비철거림이 들어와서 감방에 앉아 생각해보면 야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나라인가? 정말 원망스럽고 한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나 난 살아서 나가서 대한민국에 가야 되겠구나. 세상에 국제사회 나는 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고발할 책임이 내 데 있구나. 하나님 나를 기어나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도보안국지결설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심파군 보안서에 와서 6년 교화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정을 안 하고 한 5번 재판에 나갔어요. 우리 애들이 군대에 나간 애들이 또그 부대에서 탄원서를 써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나니까 교화 2년을 받고서 개천교화소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요. 모두 다 해골인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유엔에 북한의 인권 증언을 갔다가 그랬어요. 유엔에서 평안남도 개천 일교와서 약수리 근처 야산을 조사해 보면 시체 구덩이를 수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우리

무슨 일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고 싶었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다시 가야 되겠구나. 매일같이 제가 교화서 고문받던 보이부 직결서에서도 한국 교회를 후원해 주신다는 분 전화 번호를 매일매일 암송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6월 달에 다시 장백교회 한충일 목사님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울렁거렸겠어요. 이 사람이 전화번호로 바꿨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어서부터는 이제 이 사람만 바꿨으면 어쩔까 막 이 소바심을 위해서 딱 했는데 신호가 막 가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선생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14년도 1월 달에 선생님이 브로커로 보내줘서 가다가 잡혀간 북한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아, 지명이 자매님이세요. 그럼 엄마 어떻게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울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도님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당장 브로커로 보내겠다고 10월 달에 중국까지 건너와가지고 목사님한테다가 연결해가지고 동남아 예재원을 거쳐서 1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게 마침내 내한테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해서 일했구나. 막 고생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날부터 어느 하루 울지 않은 날이 없었고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애들을 같이 저 지옥의 땅에서 인도해 구원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재산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성공했는가, 좋은 직업이 있어서 성공했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야 정말 내야말로 성공한 사람이구나. 매일 마사대에서 다리는 절도 꼬리고 정치범 수행소에 간다고 밤낮이 울고 앉아있던 내가 이제는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자유대한민국에 왔고 애들을 다 들여서 애들이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정착을 다 잘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운이다.

7월 한 달을 보내시면서 혹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나 아쉬움이 남아 있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7월에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가올 8월에 더 멋지게 이루어주실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또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7월의 모든 지친 마음들을 은혜로 깨끗하게 마감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새 달의 축복을 가슴 가득 품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날씨는 비록 무덥지만 여러분의 심령만큼은 성령의 단비로 가득가득 차서 세상 그 누구보다 시원하고 행복한 믿음의 그런 식구들로 살아가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네, 한 달 동안도 또 부족한 저와 함께 새벽을 깨워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또 더 깊고 풍성한 은혜로 8월에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에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북한에선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러시아와 같은 해외 현장으로 보냈는데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수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녘의 노동자들이 임금 가운데 겨우 열에 하나, 많아야 둘만 손에 쥐고 나머지는 모두 위로 보내진다는 소식입니다. 10달러를 받으면 나머지 8-9달러는 당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사용했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 노동자들은 더욱 고된 일을 겪어야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권을 빼앗긴 채 하루 14시간 넘게 일하며 밖으로 나갈 수조차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귀히 여기며 돈을 위해 생명을 짓밟지 않는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환난의 때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임재청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은 너희 근심 걱정을 이어진 찬송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이 세상은 요란 하나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의 말씀.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성실하심은 큽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주일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0: 입니다. 앞선 찬송은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합창단과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로 두 곡 이어드렸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바로 만나봅니다.
1: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문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살 때부터 결핵성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죠. 온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는데 이 아이가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집안 계단조차 오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우려의 말을 전해둡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처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너는 별로 만들 수 있다. Turn your scar into star.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은 아들은 학교에 못 가도 침대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자라서 영국 최고 의과대학에 들어가 세계적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됩니다.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국제외과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기사 자기를 수여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서 해리 플랫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플랫 박사는 지금도 영국에서 Scar into Star, 별이 된 상처라는 격언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랬어.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신데 그 여인에게는 냉정하게 왜 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한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 들린 딸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계속해서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가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1: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주빌리안들은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쳐 주셔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일꾼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북한을 위해 중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영적 연합체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북한 통일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남과 북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길목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안성은 씨의 연주 찬송 올려드리고요. 주일마다 함께하는 시간 우리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북녘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편지를 만나봅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이 시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편지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동생에게 전하는 현옥자매 편지를 함께합니다. 전하고파도 전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움과 간절함이 담긴 오늘의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1: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보고 싶은 동생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단 하루도 너희 동생들을 잊어본 적이 없구나. 나보다 3살 아래인 내가 벌써 오엿한 어른이 되었을 텐데

그 거대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지 생각하면 이 언니의 가슴이 시리다.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도 잘 챙겨주고 있니?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동생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다르고 막막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단다. 바로 하나님이시여. 그분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너를 지켜보고 계셔.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물질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비록 마음은 떨어져 있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척박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너와 내 남동생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길 기도한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힘들더라도 좀더 견뎌주렴. 내가 여기서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게. 기회가 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버리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사랑한다, 동생아.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동생에게 전해지길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 편지를 전해봅니다. 하나님께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우리 한반도는 예로부터 바쁜 농번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노동력을 대가 없이 교환하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품앗이입니다. 물론 북조선에서는 아직도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농번기에 혹은 김장할 때 서로 도와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조선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들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모내기나 또 혹은 이렇게 수확을 할 때 기계를 이용을 하긴 하지만 김장을 할 때나 혹은 동네에서 노동력이 필요할 때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문화와 전통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동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사회를 만들어왔던 것이 바로 한반도 고유의 전통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좋지 않은 전통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학연, 그리고 지연, 혈연입니다. 특정 학교나 지역,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는 집안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특정 인맥에만 혜택을 주고 외부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보이는 악습이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이것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결속력이 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힘을 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규정과 기준을 세워서 그에 벗어난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결속력들이 또한 이러한 권력들이 종교와 결탁되었을 때입니다. 과거 중세시대에 카톨릭교회, 그러니까 천주교회에는 그들이 행해왔던 직분을 사고파는 문제들도 있었고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거대한 성당을 짓는다든지 혹은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든다든지 가진 불법적인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악함이 종교와 만났을 때, 이런 종교성과 만났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유대민족에는 이러한 전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전통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유대민족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 하루, 노동을 멈추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날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모릅니다. 현대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보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불을 켜주고 꺼줄 사람을 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원을 켜고 끄는 것도 노동이기에 안식일에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원을 켜고 끄는 것을 쉬라고 안식일을 주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이 쉼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매주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전통. 이 전통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악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유대민족의 좋은 전통 하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셔라는 전통입니다. 이 코셔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철저한 위생과 식문화에 대한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의 기준에 대한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조리 방법에 대한 것, 그리고 피를 완전히 빼고 먹지 않는 그런 도축 과정에 관한 그런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셔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이겠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까다로운 먹거리와 식사 규정에 대해 말씀하신 목적은 음식을 가려먹는 매 순간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정결 의식은 조금 확대됩니다. 일반 유대인들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을 씻었던 것처럼 일상의 식탁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여기고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손 씻는 행위는 제사장들만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을 이제는 유대인들 모두가 밥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엄청난 의미를 담은 행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은 이 위대한 행위를 코셔라는 율법 안에 담고 또 코셔로 여기도록 전통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식사 전에 손을 씻고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의미는 너무 아름답고 위대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전통을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 8절 이전에 7장 5절에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한 것은 왜 우리의 전통인 코셔를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길 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손을 씻는 행위인 전통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약점을 잡기 위해 말한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답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말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또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은 말합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일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싫습니다. 저는 일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그 후에 마음에 깨닫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입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잘 지켰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변해버린 이 코셔라는 율법, 손을 닦는 행위를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손을 닦는 것의 의도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첫째 아들처럼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리고 그들의 정곡을 예수님은 찌르십니다. 이슬람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들이 불리할 때마다 쓰는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인샬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슬람교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인샬라라는 뜻은 신의 뜻대로 알라 신이 원하신다면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은 인샬라라고 합니다. 신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것이죠.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쉽게 인샬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애매한 대답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확답을 하지 않고 인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알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좋지 않은 이런 회피용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르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고르반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율법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있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할까요? 아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십계명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오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부모는 또 무엇인가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첫 번째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 바로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비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처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악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르반을 장로들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 부모들에게 해야 할 의무는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으니,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부모에게 할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들이 만들어버린 전통이 된 고르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이 더 강력해진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많은 재산을 부모들을 양육하는 데 쓰지 않고 고르반 하면서 불효를 저지르는 그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킨 겁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고르반 같은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실수를 저질러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은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는 실제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 당사자인 사람에게는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당신에게 용서를 빌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든지, 또 너는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이 원수도 용서하라고 했으니 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뻔뻔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르반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열심히 살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큰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 해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 탓으로 하는 뻔뻔한 모습, 이것 또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하겠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아픈 사람을 만나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느냐?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할게 라는 말은 어색하고 불편한 그 순간을 피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다라는 말이 고르반과 같아지는 것이죠. 또한 어느 날은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내가 지킬 필요가 없어. 내가 불법행위하는 것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에도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선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교회나 직장 혹은 가정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상식과 윤리, 도덕,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이 전통과 같은 이런 고르반에서 벌어서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마땅히 지킬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0: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의미인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으로 고르반하는 우리 북조선에 있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26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6도, 대구와 광주, 목포, 여수, 포항이 25도, 서울과 강릉, 대전이 2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23도, 개성과 함흥이 22도, 강계와 청진이 21도, 해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5도, 대구 34도, 광주 32도, 강릉과 여수, 목포, 부산이 31도, 대전과 제주가 30도로 보이고요. 서울이 29도, 강계와 춘천이 28도, 개성 27도, 평양과 해산이 26도, 함흥이 25도, 신의주 24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계속해서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고단했던 순간들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은 쉼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붙들고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나아가는 진리의 군사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인간 관계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숙함을 드러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209장, 새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통합찬송가 209장, 새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림교회 이인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또 새날을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오늘도 소중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0: 근심과 걱정, 두려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우선 한번 이렇게 질문해보죠. 아, 여러분이 만약에 자유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 어떤 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지금 그 집에 태어난 게 후회스럽습니까? 예, 우리가 맘대로 못해요. 예, 그래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가 결정되어 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흙수저, 어떤 사람은 금수저, 뭐 은수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라도 아마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거고, 집안도 형편도 얼마든지 형편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가 대단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대단한데, 근데 거기에 태어나지 않고 또 뭐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무슨 대단한 재력가들도 있고 뭐 학식 높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집안에서도 태어나지를 않고 그 당시에 식민지였던 유대, 그것도 조만한 고을, 이름도 사실은 모를 그 베들레헴, 그리고 나중에는 나사렛, 그리고 그 부모도 뭐 별로 변변치 않아요.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는 좀 멸시받던 그 목수 일을 하고 있던 그 가정에 태어나는데, 그것도 짐승 먹이통에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가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집을 선택해가지고 정말 흙수저로 오셨나,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예수님은 큰 목자고,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좋은 왕의 모델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떤 때 좋은 왕이냐? 목자 같은 왕일 때. 사실 이 다윗이 목동 출신이거든요, 목동. 양을 돌보던 목동 출신인데. 그 양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돌보는 그런 삶은 진짜 좋은 목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사실 그 8번 곡에 나오는 가사가 되는 건데 이사야서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위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자여, 잘 들리게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다 들릴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그 메시지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수를 보라. 아름다운 소식의 실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건데,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제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심판하실 때 강한 자로 임하시는데 그의 팔로 다스리실 건데 선한 자, 의로운 자에게는 상급을 주고 악한 자, 대적하는 자에게는 공으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시는 주님을 소개하는데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 feeding, 먹이시는 분,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comforting, 예, 안아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leading, 예. 그래서 feeding, comforting, feeding,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먹여주세요. feeding. 그런가 하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길을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도 많고 또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그 생애를 뭘로 요약을 해놨을까? 아까 불렀던 두 곡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자,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헨델의 메시아 제일 처음에 서곡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모든 이제 오페라나 이런 것도 서곡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또 오케스트라만 연주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게 패스토랄 심포니라고 그러는데 목가적인 그 심포니, 그 이 악기 연주로만 되어 있는 게 이제 13번 곡인데 그 곡을 들으면은 넓은 초원에 이렇게 목동이 펼쳐지는 그런 분위기를 딱 연상시키는 곡이에요. 그러다가 아까 알토가 부른 이 18번째 곡에 들어가면은 그 목가적인 그 심포니에서 썼던 F 딱 높게 시작해요. 원래는 이제 Come to me, 나에게 오라 예수님이 그랬지만은 여기 노래는 Come to him, 삼인칭으로 내가 주님이 아니니까 주님께 가라,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불안한 사람 내게 오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내게 오라, 죄책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내게 오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내게 오라. 왜 오라고 그래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오래요, 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빈손으로 간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거절당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실망하고 간 사람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먹여주겠다, 내가 안아주겠다,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벤치에서. 웨슬리는

0: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칭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으로써 죄책으로부터 우리에게 쉼을 주셨고 성화, 성결로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합창, 그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벼움이라. 아, 근데 영어로 보면 쉽고 easy, easy 그럽니다. 그 워드 페인팅인데 그걸 글자를 그 노래로 표현을 하려고 easy, easy 쉽다 이거예요. 예? 주님께는 쉽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운데. 예? 세상 사람들의 요구는 힘든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쉽대요. 은혜로 하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쌀 10kg하고 10kg짜리 우리 손자하고 누가 무거워요? 같아요? 10kg짜리 그 쌀은 지고 가다가 왜 이렇게 무거워? 그래가지고 탁 내버려도 10kg짜리 손자는 그럴 수 있어요? 이지 이지 쉽다 말이에요. 왜? 같은 거라도 사랑으로 하니까, 은혜로 하니까. 구약의 율법은 무거워. 왜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무거워. 그리고 내가 그걸 지켜 살아간다는 게 어려워. 그래서 무거운데 주님이 오래요. 내 짐은 가볍다, 쉽다. 예수님이 뭘 하시던 분이에요? 목수하시던 분이에요. 목수하다 보면 짐승들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는데 Made by Jesus. 예수님이 만든 멍에는 쉬워요. 잘 안성맞춤이에요. 그래서 활동하기가, 일하기가 좋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건 왠지 그냥 거북하고 무겁고 아프고 힘들어요. 예.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사올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Made in Korea를 제일 좋아해요. 거기 가면 다 한국 거예요. 좋은 건. 심지어 식료품점에 갔더니 아이스크림 앞에 딱 써놨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 그거 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Made by Jesus.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제공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easy, 쉽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442장, 새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통합 찬송가 442장, 새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7월 26일, 7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주간입니다. 덥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워도 조금만 참으면 곧 이 여름도 지나가겠지요. 날씨가 덥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메말라져선 안 될 것 같습니다. 7월도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나고요. 이제 2026년도가 5달 남게 되는데요. 아직도 5달이나 남아있는 2026년을 생각하며 보람의 시간들로 만들어갈 계획들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칫 메마르기 쉬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구하는 기도도 더욱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아홉째 주일이고요. 예전 색은 여전히 녹색을 쓰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92편, 에스겔 17장, 고린도후서 5장, 마가복음 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26일 주일에 세브란스 최초의 원장이었던 헤론 선교사님이 별세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사 가까운 곳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공식 명칭은 서울 외국인 묘지인데요. 이곳에는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한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묻혀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 1890년 7월 26일 당시 이름 제중원,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을 지내신 헤런 선교사님이 이질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서울 중심지에서 일정한 지역 안에는 무덤을 만들 수 없어 시신을 안장할 곳이 없어 고민하다 선교사님들은 고종에게 양화진에 외국인을 위한 묘지를 만들도록 청원했고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고종 임금의 특례로 양화진에 외국인 묘지 조성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헤런 선교사님은 외국인 묘지에 묻힌 최초의 사람이 되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는 한국에서 수고하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묻히게 되는데요. 선교사님들 중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별세하시는 분들 중에도 유해나 유고를 양화진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겨 이곳에 묻힌 분도 많고요. 또 2대, 3대 계속해서 이곳에 묻혀있는 선교사님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 에런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 1890년 7월 26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에는 존 그레이엄 매첸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신학은 보수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누는데요. 미국의 보수 신학자인 존 그레이엄 매첸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인 1881년 7월 28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첸 목사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자로 유명하죠. 원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23년을 봉직한 분입니다.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기 시작하자 프린스턴 대학을 떠나 보수주의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1929년에 설립하죠. 매첸 목사님은 원래 미 북장로교에 속했었는데 독립된 활동을 시작하자 북장로교는 매첸 목사님을 추방했고 매첸 목사님은 결국 정통장로교회라는 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개신교가 낳은 학식이 깊고 용감한 영적 용사이며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이는 개혁주의 신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존 그레이엄 매첸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인 1881년 7월 28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에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공원이 설치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공원에 의료 선교사 헤런 선교사님이 처음 안장됐다는 말씀을 바로 앞서서 드렸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 1890년 7월 29일 양화진에 외국인 묘지 공원이 설치됩니다. 서울 외국인 묘지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당시 양화진은 아주 경치 좋은 나루터였고 동시에 군사적 요충지였는데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님들은 일찍이 양화진에 집단 거주지를 건축할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이후로 양화진에 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숨진 외국인들이 묻히게 되죠. 그 가운데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숨져간 선교사님 또는 선교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건립돼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의 예배 처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에는 루돌프 볼트만 교수님이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20세기의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켰던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 루돌프 볼트만 교수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6년 7월 3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볼트만 교수는 신약 성서의 비신화화로 유명한 분이고요. 볼트만 학파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나치가 독일을 통치할 때 볼트만은 나치에 직접 반대하진 않았지만 자기의 가르침을 나치의 이데올로기에 맞춰 수정하는 일을 거부했고 나치의 교회 정책에 항거하는 고백 교회를 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루돌프 볼트만 교수가 1976년 7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7월 31일 목요일에는 최병호 장로님이 별세하셨는데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매서인이 돼서 전라남도 일대를 다니며 전도를 했고 조만식 장로님이 일으킨 물산 장려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최병호 장로님은 일제 말기 신사참배 강요를 피해 완도에 은거하게 됐는데 해방 후에 완도 지역사회 지도자로 치안질서 확립 등에 앞장서기도 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6.25가 일어나면서 당시 완도를 점령한 공산군 총에 의해 완도 관산이 회변에서 그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최병호 장로님이 1950년 7월 3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1일 토요일에는 김영기 장로님이 소천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8년 8월 1일에 농촌운동가로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로 알려진 김영기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영기 장로님은 1940년부터 경기도 양주군 고양군 용인군에서 농촌운동을 전개했는데요. 1955년에는 경기도 광주군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고 1973년에는 강원도 원성군 신림에 또 하나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습니다. 김영기 장로님은 자신이 할 일이 농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평생을 농촌운동과 신앙운동에 헌신하다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8년 8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8월 1일 토요일에 김창국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제주도 선교에 많은 힘을 쏟았던 김창국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인 1950년 8월 1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북 전주 출생으로 평양 숭실중학교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셨죠. 목사 안수를 받고 전북 노회 파송으로 제주도 선교 목사님이 돼서 제주지역 복음화에 주력했는데요.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제주도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었죠. 1924년에 장로교 총회는 나환자를 돕고 나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둥병위원회를 조직했는데요. 김창국 목사님은 초대 위원장으로 나환자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죠. 그리고 문둥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나병이란 말을 쓰도록 계몽 활동하기도 하셨는데 요즘은 나병이란 말도 사용하지 않고 한센시병, 한센병으로 사용합니다. 그 제주도 선교와 한센병 환자를 위한 선교에 헌신했던 김창국 목사님이 1950년 8월 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새 주간을 맞이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7월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일은 새달 8월입니다. 새달 8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말씀 묵상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 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일 아침 더 자고 싶고 더 누워있고 싶고 한껏 게으름을 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 해보세요. 힘이 들더라도 아침을 맞을 수 없는 사람보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날이 밝아도 일어날 수 없는 사람보다 얼마나 행복한데요.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주일을 맞아 교회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에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그 당연한 감사를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귀가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는 감사도 있고요. 내 입이 열려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또 오늘 주일을 맞아 내 교회에 나가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감사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서울 챔버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섬긴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덴마크의 국부인 니콜라스 그룬투비를 수식하는 단어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덴마크에 찾아온 행운,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 삶을 위한 교육가, 어둠의 땅 덴마크를 녹색 땅으로 회복시킨 사람. 그룬투비는 덴마크의 교육과 정치, 신학, 농업과 철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원동력은 그룬투비의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그룬투비는 평생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안 그러면 도덕이 무너진다. 둘째, 나라를 위한 일은 일단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일을 못한다. 셋째,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좋은 방식으로 더 이롭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 이웃에게 소홀히 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라와 이웃, 가족과 친구들을 섬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 이웃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소서. 좋은 방식으로 세상을 더 이롭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숭실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한 30세쯤 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9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그때라는 것은 예수께서 자라나셨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오신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갈릴리 남부 마을 산지에 위치한 전체 인구가 기껏해 한 500명 정도 남짓한 아주 작고 지극히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나사렛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고는 비웃으면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무시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을에서 자라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로마의 수도나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가 아니라 이 볼품없는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직업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목수였습니다. 아버지도 목수였습니다. 당시 목수는 단순히 나무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돌과 목재와 건축을 함께 담당하는 공사장의 숙련 기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돕고 노동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화려함보다 신실한 순종에서 준비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조기교육, 뭐 최연소 입학 이렇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큰 일을 하라고 그런 꿈을 불어넣어 주는데 일상의 성실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과 작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다시 9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결코 늦거나 이른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침착하게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어떤 주저함도 없이 움직이셨습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잃는 사람은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초조해하거나 조급하지 마십시오. 언제 나의 때가 올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도 마시고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시고 기다려야 될 때와 행동할 때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음악에서도 보면은 음침

보다 더 힘든 사람이 박치예요. 이거는 뭐 안 나와야 될 때 나오고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신앙의 여정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셨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한낱 인간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때 요한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세례란 죄를 씻는 행위거든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식으로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세례인데 아니 회개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 요한이 충격을 받았죠. 제대로 하자면은 죄인인 자기가 죄 없으신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거꾸로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실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의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나이가 있는데 세상적인 지위도 있는데 지난 교회에서는 장로였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대접을 안 해주나.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한낱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내려오십니다. 자기가 대접받아야 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겸손, 저는 그 겸손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란 신앙생활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는 죄 씻음과 용서를 상징하거든요. 세례받을 때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게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상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겠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뭘 먼저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각자 회개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어떤 분들은 세례받으라고 하면 아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무슨 준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세례받는 데 필요한 유일한 준비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회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아직 자존심이 너무 세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다는 뜻입니까? 회개에 따른 준비는 필요 없어요. 세례에 따른 준비는 필요 없어요.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이 있다면 세례받을 준비 다 끝난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달리는 기관차 같은 인생이었는데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죄사함을 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내 인생은 이제 새로워졌다는,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자 선포이기도 합니다. 회개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죄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는지 몰라도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결단의 표시가 세례죠. 어찌 보면 그래서 세례는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과거의 끝을 내고 나를 용서해 주신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맺어져서 살아가겠다는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혼해야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세례를 받으셔야죠. 세례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한 식구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한 피를 나누면 형제가 되죠. 우리는 인간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 조직이나 국가가 아닌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세례를 미룬 분이 있다면 반드시 결단하고 세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받으신 예수님 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영어성경에 보니까 heaven being torn open, 하늘문을 열어 제치셨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버리셨어. 세례받으신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세례와 함께 성령세례가 임했다는 뜻이요. 진정한 세례는 성령 체험을 경험합니다. 온몸을 통해서, 온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임재로 덮어주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만약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공생의 사역의 첫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서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사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전에 나사렛 예수를 알던 사람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랬어. 이전에 알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을 때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죄 많고 연약한 우리야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긴 하겠지만 힘이 없을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 없이 어떻게 저 무서운 마귀의 공격과 사람들의 비난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열심과 책임감만으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와 함께 성령세례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물세례와 함께 성령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물세례가 꼭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세례는 자기가 하나님 믿었다고 고백하면 교회는 그 고백을 인정해서 간단한 사전교육을 거쳐서 세례를 베풀거든요. 어떤 목사님도 당신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 탐지기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해서 검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검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세례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받을 수가 있어. 남한테 묻어갔어. 대표적인 게 군대 세례. 1,000명, 2,000명씩 쫙 늘어서 가지고 이렇게 받는데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달라요. 속일 수가 없어요. 문자 그대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위에 임하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사건인데 이걸 페이크할 수는 없어요. 성령 세례를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인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 세례는 인간이 확인증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확인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령 세례받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내게 옵니다. 둘째는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인품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BC와 AD처럼 눈빛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집니다. 성령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완전히 달라져요. 저 사람이 저 사람 맞나 싶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비겁한 모습을 보다가 사도행전에 폭발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면 아니 이 똑같은 사람이 맞아? 이 똑같은 베드로가 맞나?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왜? 성령 세례 받고 나면 겁쟁이도 담대해집니다. 나약한 사람도 강성해집니다.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도 다 성령 세례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죠. 기도의 능력, 방언과 예언과 기적과 용서와 병고침의 능력이 모두 성령 세례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케이스처럼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할 수도 있고 고넬료처럼 성령 세례 먼저 받았는데 뭘 모르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물 세례를 받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는 교회가 있고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는데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고 믿음이 차갑게 식어갔을 때나 시험에 들었을 때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나 혹은 하나님이 주신 중대한 직분이나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을 내고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할 필요 없이 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주실 때는 지난주에 배웠죠.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한 개인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손에 들려서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그 선교사의 영권으로 다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명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훈련받는 학생들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야 하는 세상은 기독교의 호의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요. 위대한 사명은 위대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져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세례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 예배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받은 성령의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달려나가는 복음의 전령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한꺼번에 그 말씀에 나타난 것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그 몇 군데 되지 않는 게 여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성령 세례를 주셨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들에게 주신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지.

입부문에는 독하고 공격적인 말에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막 눈치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면 나오지만 마귀의 그 간교한 말들이 예수님한테는 하나도 위협이 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내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험한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성령의 예방주사와도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슴에 흠뻑 채운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가슴에 흠뻑 채운다면, 나가서 직장 상사한테 아무리 갑질을 당하고 아무리 비판의 말을 듣고 억울한 욕을 당해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칭찬 이상으로 억울한 욕과 비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뭐 우리라고 예외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질 그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패배적인 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 정복전쟁을 앞둔 여호수아가 그 무서운 정복전쟁을 앞두고 겁에 질려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해두고 있으면 어떤 무섭고 힘든 일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선포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도 너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자꾸 제게 선포해 줘요. 안 그러면 마귀가 계속 옆에서 너희 교회 힘으로는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해, 다른 교회들도 실패했어 이런 소리들을 막 하거든요. 그때 이걸 다 퉁겨낼 수 있는 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다니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선포한다면, 어떤 힘든 일을 앞두고 그렇게 선포한다면, 어떤 예민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만나기 전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먼저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늘이 열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말이 자주 나와요. Heaven's door being opened. 하늘의 문이 열린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감격스럽고 황홀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이 땅의 뉴스가 전혀 커버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준다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고 천사가 보입니다. 평균 지적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요즘 우리는 너무나 지적이고 너무나 인간의 지성을 너무 과신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도 기적을 잘 믿지를 않아요. 이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온 것도 기적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하늘문이 열려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늘문을 열지 못한다면 어떤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고 인간의 상식으로 할 수 있는 일만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는 기적의 세계에 접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내가 다운로드한다는 거지. 내 능력으로는 꿈도 꾸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파탄난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도와줄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그토록 끊지 못했던 마약도 도박 중독도 음란물 중독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토록 노력해도 안 되던 사업도 직장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기치 않던 방법으로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병든 자가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자녀들 위해 하늘문이 열리면 그 아이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던 일에 갑자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차원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점프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본문을 보면 눈이 바짝바짝해요.
오늘도 그 본문의 사건

0: 분이 내게 일어나겠구나. 전에는 성경 바깥에서 빙빙 맴돌았는데 이제는 성경 한복판으로 쑥 들어가요.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야곱의, 요셉의, 여호수아의 기적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모든 말씀들이 내게 주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전율하게 되죠. 현실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분의 강한 팔이 하늘문을 통해서 내게 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체험할 것이고 하늘의 영광에 전염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모세가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 영광의 모습을 가까이 보지를 못했듯이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체험하고 나면 오늘 나가는 길에 여러분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피곤한 몸에서 새 힘이 솟아나면서 분노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룩한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하늘문을 어떻게 여는가? 기도로 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르짖지 않는다면 응답은 없고 응답이 없으면 너는 절대 하늘문을 못 열 것이다. 할렐루야.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언제 열렸다고요? 기도하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여는 하늘문을 여러분은 맨날 왜 그냥 열려고 그러죠? 특히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다 함께 체험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기도로 여는 사람은 영의 눈으로 위를 보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을 봐야 돼요. 땅의 것을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늘문을 열어야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죠.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4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인간이 다 손들어 버린 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사람은 그 세계를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느 직업, 어느 연령층이든 요즘 안 힘든 사람 있습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매 순간이 위기입니다. 그 말은 매 순간이 기도해야 된다는 때예요. 이 위기의 순간순간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록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봐야 돼요.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본 사람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룩한 배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공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축복할 것을 믿으십시다. 그런 기적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제일감리교회 홍성현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주일 되게 하시고 새롭게 맞이할 8월도 주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위정자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된 모든 백성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침수 피해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아기 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기 곰은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곰에게 물었습니다.
1: 엄마, 내가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발부터 뛸까요? 아니면 오른쪽 발부터 먼저 떼야 할까요? 앞발들이 먼저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뒷발부터 옮겨야 하나요? 아니면 왼쪽 두 발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두 발이 나가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내 발을 동시에 다 움직여야 할까요?
0: 이 질문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 곰은 아주 지혜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다 걱정할 것 없고 어서 걸어보기나 하렴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재 저 문제를 계속 생각하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근심하고 주저하고 있으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눈앞에 비치는 계단을 하나하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시계가 자신이 1년 동안 몇 번을 똑딱거려야 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1초에 2번, 1분에 120번, 1시간에 7200번, 일주일에 120만 9600번, 1년이면 6300만 번. 이 사실을 알게 된 시계는 과연 그 많은 횟수를 자신이 똑딱거릴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에 결국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계 이야기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어리석은 한 시계에 대한 우스갯소리로 들리시나요?

그런데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문제의 정체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장기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나요? 장래가 절망적으로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당장 오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요즘 당신은 충실하게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날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평강에 다가가는 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근심들을 터뜨리며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느새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했던 염려들이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들어주되 다른 사람의 두려움이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시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하는 동료를 위해 그저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지레짐작해서 생긴 걱정을 사실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 겁니다. 당신은 생명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과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정말이지 괜찮을 겁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있는 저는 걱정꾼 동료가 아니라 용사 동료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명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시카고 러쉬대학 메디컬 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3년부터 6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들 중 누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있는지를 추적했는데요. 그 결과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심 자체를 잊어버려라 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이 조언은 근심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다른 근심을 낳고 맙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데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슬픈 일도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면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염려의 방향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 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 주일인데요.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한창 진행됐을 겁니다. 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지길 기도하고 응원해야겠습니다. 몇 해 전 물놀이와 함께했던 수련회 중 인상 깊었던 수련회가 문득 떠오르는데요.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한 장소에 아주 작은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간식으로 줄 옥수수를 삶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와 하는 함성 소리가 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나가 봤더니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청년들이 한창 물놀이를 하고 있는 수영장으로 첨벙 뛰어드신 겁니다. 청년들의 기분 좋은 함성 소리였던 거죠.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과 물에서 게임도 하고 물장난도 치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됐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물에 첨벙 뛰어드신 목사님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친해지려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물에 옷이 젖을까봐 걱정하면서 뒤로 물러섰던 제 모습과 대비되던데요. 우리 혹시 물에 젖을까 걱정하면서 그런 계산 때문에 놓치고 있는 소중한 관계는 없을까요?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어 청년들과 친밀해지신 목사님처럼 우리 주님과 만남에도 이 여름 망설임 없이 뛰어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복된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우리 주님께서 맡아 주십니다. 피곤한 영혼, 쉬고 싶은 영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면서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힘찬 찬양, 생명수 강가에 함께 찬양하시죠.

백투더바이브 뮤지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 아주 힘찬 찬양이었죠. 라이플로드 싱어스의 생명수 강가에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 물놀이로 한결 친밀해진 청년들은 저녁에는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가 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바리톤 김주택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진 곡은 서울 챔버싱어즈의 고난 내형원 편히 쉴 곳과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마음속에 초록나무 한 그루를 키우면 노래하는 새가 날아들 겁니다. 네, 멀리 다른 도시에 있는 친구를 방문했는데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카페 입구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초록나무 한 그루를 키우면 노래하는 새가 날아들 거라고요. 그렇겠죠? 나무가 있는 곳에 새는 날아들 겁니다. 내가 든든한 나무가 된다면 노래하는 새는 저절로 나에게 찾아올 테니까요.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욱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한번 배웠는데 10가지 정도가 되니까 짧게 빨리빨리 해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외면보다 내면을 중시합니다. 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오해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성도들 보니까 이래서 오해하고 저래서 오해하고 전화 안 받는다고 오해하고 또 핸드폰에서 뭐 카톡에서 나갔다고 오해하고 오해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뭐만 보니까? 껍데기만 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니까. 너 사람은 껍데기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내용물을 보느니라. 이렇게 돼 있나요? 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 그래서 우리는 외모보다는 내면을 또 육체보다는 영혼을 더 중시하고 영혼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세보다는 내세를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과 중심이에요. 껍데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내면을 보십니다. 과정을 보십니다. 결과가 좀 잘못되더라도 중심이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은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도 영의 사람 되세요. 껍데기는 좀 모자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세요. 껍데기는 좀 모자라도 이목구비가 구역증리가 잘 안 됐어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어떻게 살자고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깁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자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다음에 육체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절.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둘이 싸운다고 그랬죠? 싸우는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육체를 이겨요? 영으로 육체를 이깁시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요?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요, 영적인 것을 못해. 그죠? 그리고 육체를 이기지 못해. 육체는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고, 먹고 싶고, 편한 거 좋아하고, 갖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것들을 이겨요.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것들한테 져요. 갖고 싶고, 먹고 싶고. 그래서 욕심이 생겨요. 하와가 넘어갔죠? 왜 넘어갔어요? 욕심 때문에.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 뭐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육신의 정욕,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보이는 거.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 갖고 싶은 거.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런 같은 것들 다 이기고 우리는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육체의 소욕이 나오는데 육체의 소욕을 19절부터 21절에 나오죠.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음행. 그리고 뭐예요?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이단과 투기, 술, 이게 이런 거,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술 먹고 싶고, 춤추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호색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자,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뭐를 맺어요? 아름다운. 자, 아름다운 열매가 뭐가 나올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 사랑이 넘쳐요. 여러분, 아직도 형제가 미워요? 여러분, 우리 이깁시다. 육체의 정욕을 이깁시다. 사람도 이깁시다. 성령을 쫓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과, 여러분 아직도 우울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속에 기쁨이 넘쳐요. 성령의 사람은 뭐가 넘쳐요? 현실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끝이 좋아요. 끝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풍에 걸렸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암에 걸렸어요. 그래도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셔서 새로운 사람 만드시고, 바꾸셔서 착한 사람 만드시고, 바꾸셔서 크게 쓰시려고. 그래서 모세가 잘못해가지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죠. 아니,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연단 받았죠. 연단 받아 끝나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연단 받고 거기서 더 크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자, 24절을 읽을까요?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아니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마귀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의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출생하면 지금까지는 본문 중심으로 말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문을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어요. 자, 성령을 쫓아행하면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로 갑시다. 성령을 쫓아행하면 네 번째로 누구의 사람이 된다고요? 능력의 사람. 우리가 성령을 쫓아행해야 될 이유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누구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스가랴 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나의 영이 뭘까요? 성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그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어 나와요, 성경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영. 그것은 보혜사 또는 성령. 이렇게 표현돼요. 그렇죠? 구약에는 하나님부터 나오는 영이 계시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나오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시는 영을 우리는 누구의 영이라고 해요? 성령, 보혜사.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시는 영을 우리가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를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나니?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숨탄식으로 우리를 여치니 뭐 하셔요? 간구하신다. 성령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자, 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누구의 사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7절.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로마서 8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을 받아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자, 몇 번째죠? 여섯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한번 같이 합니다. 분별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력이 와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이 아니고서는 영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이 와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진리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한번 같이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요, 100% 백패합니다. 백전 백패. 우리는, 여러분, 마귀는 영물이죠? 마귀는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정세와 권세자들이에요.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의 것만 보면 안 돼요. 알았죠? 영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예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실망하게 만드는 게 누굴까요? 떨어지게 만드는 게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또 주일날 바쁘게 만드는 게 누굴까요? 마귀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뭐를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져야, 성령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의 검은 뭘까요? 성령의 검만 가지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에 기도의 숫돌을 가지자. 뭐를 가지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섯 번이나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런 말이 한 절에 다섯 번이나 써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검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기도의 숫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갖다가 뭘로 갈아야 돼요? 기도의 숫돌로 갈아야 돼요. 말씀의 검이 아무리 크면 뭐하냐고요. 뭐가 필요하다? 기도의 숫돌로 팍팍 갈아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여덟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두 가지로 본다고 그랬죠?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 단회적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단회적 성령이에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성령이 계시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은사적 성령. 은사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요,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나와 뭐 하시는 성령?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기 싶어서. 내가 가면은 너희가 위기라.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땅까지 나가면 성령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 속에 영을 두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맞습니까? 우리 속에 호흡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갖다가 은사적 성령으로만 생각하고, 아니, 은혜의 성령, 구원에 이르는 성령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다음에 바로 뭐를 소멸치 말고. 아 그렇구나.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소멸치 맙시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내 속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은 불로 표현되죠. 불, 불, 열정, 뜨거움, 그죠? 기쁨, 샘물가처럼 솟아나는 기쁨으로 표현돼요.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아홉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권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외웁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고야 말 것이다가 아니고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뭐라?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25년, 25년, 94년도에 목회를 했으니까 30년째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목회하던 것 같이 합치면.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라는 것을 자꾸 거듭해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실패를 해봐야 뭐 하지 않아요? 뭐든지 한 번에 딱 되고 뭐든지 한 번에 철딱 붙고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 실패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누구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여러분이 성령이 오셔서 겸손해집시다. 성령이 오시면요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요. 예수님 닮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명 감당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능 받읍시다. 권능 받읍시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여러 가지 각종 은사가 나와요. 성령이 오셔야 각종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소멸치 마세요. 방언을 멸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언도 여러분 하세요. 영의 사람 되세요. 우리 영적인 사람 되세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방언도 막 기도하고. 그죠? 아,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방언을 멸시지 말라고. 근데 이상하게 배운 사람들은 방언을 갖다가 이렇게 멸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죠? 한쪽만으로 치우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의 사람 돼야 돼. 우리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능받고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됩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존재를 인정합시다. 여러분 마귀는 체험하지 마세요. 마귀는 체험 안 해도 괜찮아. 어느 때 성령이 떠나냐면 남의 말하면 성령이 떠나더라고. 진짜 재밌는 거야. 남의 말 한마디만 해도 남이 잘했든 못했든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옆사람이랑 인사해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남이 잘했든 못했든 남의 말 하지 말라고요. 남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사람 깊은 대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간다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는데 남의 말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이 잘하든 못하든 남 말로 가지 마셔. 남 말 하지 말라고요. 남의 말을 할 때 성령이 떠나가시는 게 딱 느껴져. 성령이 너무 떠나가. 누구랑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 오셨는데 성 집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성령이 쫙 떠나가신 느낌이다. 성령이 탁 떠나.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때를 제가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사회를 봤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된 게 강제상 올라갔어요. 강제상 올라와서 사회를 본 거예요. 이제 합동식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는 이제 그렇게 안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하는데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막 성령 막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오세요 오세요 막. 근데 성령이 안 와. 올라다가 말라다 올라다 말라다 안 오셔.

0: 오리더라고. 그런 어떤 느낌이. 요즘에는 그때는 그렇게 막 성경도 막 체험도 많이 했는데 지금에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봐요. 이제는 그런 체험 없이도 너잘살수 있지 않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모합시다. 지금도 또 우리 사모합시다. 사모해서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죠? 또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베네수엘라? 멕시코 옆에? 멕시코 옆나라인가요? 브라질 옆나라인가요? 옆나라에서 또 뭐가 일어나가지고? 규모 7점 몇 일어나가지고 또 몇천 명이 막 이렇게 사상자를 내고 막 그랬어요. 작년에는 또 어디서 일어났더라? 만 명이 죽었는데, 몇만 명이 죽었는데. 어디, 버마에서 일어났죠, 버마. 버마라고 하는 나라 있죠?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 옆에 태국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그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라든가, 그 옆에 있는 라오스, 이런 나라들도 다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아, 갈수록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머리를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니까 열 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교회는 다녔어요. 어디는 다녔다고요? 교회는 다녔어. 근데 뭐는 준비 못했어요? 기름이 뭐죠? 성령이죠, 성령. 교회는 다녔는데 뭐를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읍시다. 성령을 간직합시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뜨거워져요. 성령님,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질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질러 주시옵소서.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고 기름 준비해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2-222번 광주 세임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을 본문으로 가나안 땅에서 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제목은 가나안 땅에서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바로 입구에까지는 사실 일주일이면 돼요. 근데 그들이 40년을 돌았어요. 가데스 바네아 이 불순종의 사건으로 41처를 경유하면서 민수기 33장에 그 지명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뺑뺑 돌아서 일주일에 갈 거리를 40년 동안 걸어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적경에 섰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그 가나안 땅이에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인데 오늘 50절, 51절 오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강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첫 성이죠. 그리고 요단강만 넘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자리가 모압 평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로 말하면 뭘 의미하냐면 천국을 의미하지만 이 땅에서 축복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살지만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레위기 20장 20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이 너를 토하해 버리겠다. 막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버리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저주받고 재앙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 살다가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 축복의 땅에서 영원히 살다가 천국으로 영원히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할 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 첫째, 원주민을 다 몰아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52절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러면 그 원주민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 첫째는 내 안에서 죄를 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죄를 다 버릴 것. 이것이 성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부족이 있어요. 아모리, 가나안,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